0: 레시 계진 라더라 퇴내 폐지 총세 다르게 소지티 문제 잡기로 휴전 체대 폐지 변조 당 제조 폐지 조조로 리제 계진 표유 제송부시 완전 정기 늘로네 나 종의 고조로 임바타 남자 계진 당 레시 계진의 군대 등습 당 당 뒤 코저 영제 문제 십시 그리고 마동 조신 유비 디 세슝 당 문칸와라 냠레 등습 용조로 고급 대외 마마타 가디 대외 제와 준유 대급 서비스 관계 응어 준신 표지를 드나 잡조로 시대 냠내지 지시 투구 창도 동화 타 냠내 협공 자체를 당내 변종 유진 대구에 당 부다 공배 용조로 군대 동구 문제 잡조로 지수 지로 당내 리시 계진 라더라 타 리지 당 최전 대비 퇴내 표지 계제 멍시 직군 조준 소지 티 이든 문표 동시 우체로 동화 타 유법 당 퇴내 퇴제 뉴스 서머 피와 치대 표지 퇴공 리시 티 변조로 리시 타 표지 리시라 주로 시구 망소의 대지 퇴도 당내 문제 퇴제 평숨 소스 동화 타 문표 동남 서버 상대 의정 가로지 존재 된도 동주 타 총습 쇼용내 다르게 용주로 군대 동화 롭신 롭대비 로마 리슈 타 리드 투비로 군대 동화 소지 티 문제 잡조로 치수 체로 동구 표절 내동 야부 준내 지도 티내 잡조로 치대 문제 신대 바 대외 망와 표도 레가 시버 안내 표지 문제 뿌다 공배 용주로 의슈 사부 진구 바 제제 도르나와 타 표지 총열의 코리오 리우스 당안에 십슌계된 세대 배우도 캐내의 폐지 동주로 코리오 상부시 주주마세 닌편 닌제 용화 처주 인세 송부시 황주장기 라뇨전 동회단 스슌기 예급 서베문칸 폐지 동주로 잡주로 나오라 투지시 슈부마세 배우도 레구니즈의 당 서베의 제조용어를 나오시 공기 예급 서베문칸기 스주장신기 문칸기 개뉴칸이 되네 대유의정화탄 증외 만족기 리즈탄 초도용은제의 십슌이부 된토 별이 퇴근의 시속내 퇴진 실험이보단 족도시를 쇼기업대 예급기 특주 계진 라더라타 태주당 리진대배 퇴내 폐지 망소대 주소 제공는 민내 초영탄 펑시멍외 공인제 십시주부대 제조정로 티럽지엔기 변종사본 조준 차교로 름디스주 인시에 송부시 장년정기 우지 까무스대탄 우효창 天도 폐유부시
1: 사퇴为党，群众的三不讲理，盲目插足别部件。罗庆吉空，习近平、康琼三对儿拼台，培养贫穷五年内，龙出九口味点缀切果的修行。美丽卡个盲草草，健康识别组共切果修炼集体，怎能养起它？一起也就比也不送贵呗，我吃哪去？罗庆哈，将用其空旺上面。 习近平去健康识别公布，老头儿定时切题，结合给健康识别托斯组局密切了谈不明呢。这个书记习近平去做什么讲话题？认为求他了松江切别，坚持给我切套。康琼三团健康体位也不用解决不成，下面的铁锅去生就宣传他，拖着清晨我将前途给为烈士，军退归队党会，问起家庭天气如天他，他家我将有六件被日龙的求全不成。 让军校拿来打在车轨新修看去，突然苏军前幕后微信去，都是唐清日修不唐，得心所得呢。因为那么人心，配送厕所当学习送水。年到女生月到一半，这个书记习近平去中央顾策策会内七天，让军校五年内龙出九个位点缀结果修身。那天，教养去美丽看个盲草草，健康识别组共去修七十单呢。天用他，我开不加气儿东西说了，贵的单呢，怎么领养着他？
2: 一些也出边松用也不切过呗，我吃哪去？这些书记我只要老点不念呢，老几哈，最多点被偏向做专业呗，空得点土清选不成。第六个情况头，让用将健康苦肉得些菜林的那期，张辉芳三对操盘，也用给少量当两百十几菜年托不成。老在感觉他前十三对，从这里有些实际前期苦肉得些菜林期更进步卡天，老可么养三十五他坑是。
1: 张北清过，能连接苏军呢？逻辑什么解题？怎么能养在健康特性天送新学者？让军长健康苦肉得些菜林的那期，突然苏军前幕花张辉放弃，只当去来年头，俺才被全前面断绝七星学他，俺才起来拉些不忙不，提出头才弄清学者送不着。让军长健康苦肉得些菜林的那期艰苦会，这个书记，俺从天阳塔，我开不下气儿，动手切过呗，啷些断他去？
2: 罗金哈，俺村得些菜林青年忙头当我他，他同松杆江村老些能真前去。
1: 成新年文本新闻，拍起克隆杯菜两百年长片，加速过去考过人，军强脱个塔，脏不塔，就秋节起秋杯菜两脱不清楚。成新铁蛋里，俺去直接熟悉它，该用迷茫了，该连切不起金牌。列亲，模特军强切军一些送不着，直接熟悉俺秋天，六零外了，口诀他，天三天迷茫，吃着送的短脚衣，解渴健康，西边脱色短脚，规模千不贴片。 十八不到位，抢糖解渴人陪人穷怂用亏钱，单位亏空人陪，九年总体也阿莫大强十七岁，大强我老三是他，孙男全别你，阿不念难的，小三得的些三十，江西他，目前八七岁，过送有钱看人，年纪起过就怂用去来个凑合着，明儿九年总途，彩电前去当面烧菜，起来大强十七就要做新鲜，七过大强我家堂送去烧个他。 当面烧菜了，请俺大强去看，端出团席柜这些的，人不送去，过送大强不拉做月子。九年中人穷天空塔，哪里找汤去？哪次十七去见过电视产品？空人呢？大强去修，军团接不打呢？江西塔，大东卡。

0: Gigalia, Tatache, Wibutan, Migdini, Parda, Nibusiran, Chevy Gingirisal.
1: Lizzle Strip, Nepogain, the Mantro, you can soldier, your dead war. Ye and the Petsu, Kashi, Tony, Sentua, Dea, Rangeta, look to turn the Pujit Chicken, Giga, Shinata, Dubi, Yamhunzu, Gingin, Nepoza, Jomare,
0: Lowell,
1: said to Buddhism.
0: Hale, Lizzle, say, that in San Gizikinalia, look to turn the Pujit, the Chamber, you mean, Mini Poze, Giga, Sienna, Wunsa, to Buddhism, Mia.
1: Dick, 딱제치베기 남수조 요마세 맹간다 아 맹총간에 리미그 토네 니시 딱제다 미부다웨기 십주 고든식도
0: 논스
1: 자메기급 차츠비나 시베기다 정조 미시비아 송교다 경쟁네 포야리아 응원거리아 통제 시작 지기
0: 레셀
1: 아니 로브제 두가 다리나 로마 직조 체제이나 어 토직 다 양다치버 퓨제 더도이나 추고야 장외 세부 통미도베 미시 다르 주제이나 혼조야 명인 르브리도 큐르베이나 미데베 소르나 뇽그르 치르 주제 아니 니집네 총기다 티네 튠베리 괜제 시에도 치도
0: 레스 나 지도 딘제 임브릴 콘즈다 토담 치단다 탭시 제트 텔리아다 케추 민자 딘제 요리
1: 제발 제제
0: 나 류제 종다 디네레 민아 핀제 치슈이기 니집 응고 춘진키 탑라미야 슈시르 동안
1: 제제
0: 비친 롭슬롭친키 다 쇼르도 비친 치베 민칸 민네 첸카기 주링기 송바 시비네 양 치부 Shunuluchunki, Gengjip Jungin, the Nukin Chimuizan, Gengjim Mugo Chuji Chiba, Lobsu Zoe Gingur Sematanya, Lobjatan Kimda, Chu, Manchu Chimbaje, Nim Shu Sik Cheje, Dananzo, Sine, the Tanki, Tonglam Kuruji, due to Risonan Ban.
1: Ah, Lizalus, to do it be in the Lobjet and Nimajaya, Nungtarin Binele, Nashu Jig, Chiruki, and Chihopeada, Nimajaya, Mixon Luze, Tianizia. 로메믹피주차줄이야다비게지아더구체세르다툰베기서동호든제브네고쭈부마세아슈누루춘정이기간아네믹당웨베기파르다타믹피주치베투즈믹피주치베급기호류기다오유추슈제아치르기치고베윤소리야이섭나제이나다르니야토담치화디게셴브르세제송샤
0: 安利了是了是，当然做出轨的谈是难度。安利了是了是，当然做米仓妹米给的谈起，吃不着的人一堆，推群村内当然男子叔叔屋内吃下边的嘞，老多黑板娘子在那样吃完了。当然做出窝呀一内嘞，米不上不是对呀谈，出过村屋内吃下边的嘞，但推群老总这边隔了呀，别提谈谈，你吃就买不少给，但空气也不停的，假如就呀谈，他们谈出过念头，但也是推出了呀，老多黑板谈，差点硬米手吧，但吃肉给几天看不了羊肉汤，吃肉给。
1: 几点看了？体外打车多点呗，云中提早呀了。伢们连前边呢，他去让去深看他每个地摊上买呀了，偏对着吧，上买提台里呢嘞，托男人去成为那里生意了。当然是男主人了，但那边那路里边呢嘞，他推荐哦，米里亚多，女孩子呀，等着玩，米皮就去当了呀，俺那边就都归去当。
0: 热热了。
1: 那边那里啊，嗯，里面去玩吧。
0: 热了。
1: 那一边的两，哦，看到最远的两个地托的呀，晓得要是他哪户去。
0: 现在还在速度呢，
1: 俺那看到卡机的，俺那明显的谈恋爱，人家不给这空间，找那个门路。我那
0: 这些了。
1: 哦，出个东西叫老不正出差不得个，南山还在速度呢，老多可把大学要的这。
0: 我那这。
1: 俺那不给退休为村子没。
0: 没吃完了。
1: 别看给咱这钱嘛，吃不完。
0: 这些了。
1: 哦，出个移民了，别给接上学去。啊，就是吃个点差别呢嘞，很多老年嘛差别少些，儿子嘛差别少些的呢，我就得个吧。
0: 这些。
1: 那个破不一点了，你我又不谈，我得去，要人来呀。
0: 我那是，
1: 但他空心的吃点的话，现在看到最一边的我的托嘞，你就得不要我去拿去，就是规矩要钱。我那是了。啊，提醒多出个最一边的来，是深坑去，老是家里的那个家庭些啥的吧？
0: 是了。
1: 到早的应收场，俺那现在别，哦，路过大，老多放的卡车土嘛。
0: 是了。
1: 深坑的，就这钱，开心的了。现在我都吃钱，你看一看呢，俺那几座为啥的？米线的，地摊去。 地摊给了不少嘛，
0: 热热了，
1: 你看要你就这要吃多嘛，
0: 热热了，
1: 我的可是说，清仓呢，我做去。

0: 콘조 아무나 로피스.
1: 어, 죽을라. 아무나 로피스 죽여.
2: 콘조 요거대다. 네 가르녀도.
3: 아지 자샨타 쇼고장마 텐도 이달리 투고도. 창문에 가비야야르샤. 아가라 좌시더니.
0: 우즈우즈 저저 가르치고 유. 칼라마세 녀리아. 라고 죽 말베 아. 녀러 워마치제 라고 죽어 주시.

0: 아,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멘 남균에 견조 쓰면 누구에? 견조에 돈도 더 나지에 지금 누구? 걔나리야 닥다이캬. 돈도 깨지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나가 죽었구만.
0: 당한테 저거도지.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나가 숨부터 허르다. 걔랑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문에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업야타 캐나도 이내래다 시리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chu siri da tin de chola ma da ya tha kala se cha be je lang chu su sin da de lian che da zong tin de jia yu me le nao dang gu da
4: se amla
0: amla sun da le de bi no kala se de wo ne ku lu mong gu xi zai yu bi zha
2: wo ne zhi da
0: teng ye yi ne le de ren ne ju zhi dan jie kum xi ya wo zhi jia bu qi yi ba la
2: ya ji ya ji nie bu gu di ni le ya ge qi ye ru ku lu din zu dang ran zu sui jiao tao wen ba da
0: 여러분,쇠저토를탈비던교디,체리다,튬보다,디탄지에게,소아케단지르다,기란주신송에.레세발라!레세발라!야지,야지,야,다들이암라가야가란조,칼라시무뜸나다가랍시샤,만주디가촐라마담치,장마야호사도,용어두게.레세발라!어어.신부시도,신부시도,오네.신부시도,저틀라마담치에양치소아.레세암라!
5: 俺们人年国族不谈谈的年国族不穷孙年国族的孔县年把穷多当年南下军都年谁人出了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赞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也乐比孔县

제이무스 차드웨크니 인지응으로 리포하시기 광니 제로 책동 얘기 줄고르 다와 주베 체니스지니 인지 맨체스터 시베 사진네 구총부시 광로브 치모르 슈베급 광키 무로 리포라 로브존 체부시 광기 무로 리베 장제 하찬 사회기 제로 책동 구기 죽지로 맨체스터 로브 치모니 로브타르 신급 무로 리베 로마 렉슈기 체니에 토브시 디네 고란 로브 치모니 로브타르 신치 Quran lobe the ge ge gen la guo xia qie bi shi. Luo ni par kong ge ngui lu ji bie, luo bian qian mo ru zu fu ge xin ju luo ma yu chu ne. Luo bian qian bu ti zu bu dun le dian ne, zhou dong ti ge lu xi ka xie la xin ju qie bi shi. Yu ri ma guo wa de kong ki, ai chu di jie ge le mo zhang xiao de bu dun ne yu ge. Yun su chun wei cui de lang ni le, du chen nin xi bu ti ngui ne yu ba dian ban qi tu bu chung shi. Ti ne luo ni ge jie su Kong la rengju tsiri ki rebjan bie ming da topshi. Jilu chek dong gu gi jurgu lor, Rusin for gi dien shi bie zi gyur gi jungze pe je ne, ten tangpur ning duy ngu xin gyur chungwa dakje chi tuba chung. Ti je ne, cha de wik yi, rang gi yin gi cha le ti meng shi to ne, mutu cui do che di, wai chudi le dien ne, ning duy xin gyur chung lu gi, nian shi sabu shik nipshi. Kong ki, sim ju gi lega la jumze chenpo to bie,

0: 자저 사브시 캔에 장외 남라 시드 지급 날 중요매에 차나시 영시
1: 난치 뒤럽사비에 끝콩디에 리엔싱에 체리 권주의 치드 지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랑도카와 송갈 미디 지겐 부조 남탕 주스
1: 前阶梯迷人比基错的特点修图题名都是有看的习一样简特面的习题

제로 체크 공부 기술 소니로 공기 모두도 최다 제신 초대 리그기 리티 뷰제 10제 체린 차고 바삼시 년대 공기 뒤윤 다르 최다 강도 수나 메바 최대 차와 결대 전에 공기 사도 통과 초대 리그 티리기 설업 디브도 당신 사도 튜비 뒤전인 판도 중에 뷰제래 차례 최도 송외 리그기 뷰제 파장 지 개변나 리그 서베 뷰제 타 뷰드니 폐지 저수 민배 지제 톱시 닝도 변배 기부이 좀는 민주 강양미 가야 나과 마토르나 지원 남경 태월라 제바달 땡티얼 공기 장기 기겐 루스 포리 모응은바 제네 송배 로그드 만지배 리그드 식디 우유드 통토바 총시 에마 티니 우유드시 티니 안즈 로망부 제웨 우유드시야 시 차도 위크 가와 봄기뉴디 우르게버지 최대 강기 미신바 남기 깨제디 코마타도 장매 공기 탈 루디 공다 냠도 차와 람주 충와 가주기버타 공기 우유드 사르도 니버타 디엘 심주기 차외 최도 캐도 파베 제지라 싱드 지지 노벨 탭서 속베 공라 제로 체동 국제 순주 수양을 로 노벨 무유로 지베 차게 싱수 능규 타제버시 우유드 사르도 통화티 미르기 뒤전인기 주주 시도 체비 공부 양모 치와 마세 무유로 지베 슝루라 교와스모 저단 지보 충와 체신 미르기 뒤전기 누바 폐주 치바 시진서 댐보식 지망도 당우시 차도 위거이 딘지 슈바다 뒤전기 칠레 개바 망고식 치네 에머지가 페버시 맨헨튼기 70시비 뒤전 파르디 심주 수준기 레가 슝네 뒤전 파르디 당보 파르게 리그주 충지 콩 이모 기신 라리아 인지 로그시 점리 먹주 팅이바 죽조지 코라조 닝드응의루타 지드응의루기 심주라 레가 르신 뒤전기 뉴베 편이 뒤엔빈 나오시 콩지루 책동 굽게 된주 튕실류 다와 뒤바 구시부시 디디 콩 공로 개주 켜숨라 리부유시

친니 시베 겐도 땡외 담 퇴바 마수 수웨 응슈바 봉제 남 강기 자나모 톱신 로베 레라 슈바미 라리안 진미 봉기 초친보 종디 뜨근 강와 라큐디 총잠 녜미 고르웨 심젠달 닥자 냠타 마수 칠총니 소치 랑냠 투투 젠심라 파르규 랑부르 쥐바 마치싱 개발 밀리 대비 개외세 좀주 급에 준디 최대표 연대 개발 세월 마동외 돈달 최소 로추 니니니 상암 멤베 띵돌 송규량 등이 코네 주비 자와라 단이 딱자 제와 대비 그 현도 마치 강라 깹송이야 지진 토지 제규 돌시나 레럽 용찰 예수 교심체 왠장 기초 담배 능추리 남양 매요 시투 닝지들 류진 근기 근다 봉인토 준나 딱자 지즈 미롱암 창배 로주 담기 터지라 쇠소 유규 조르에 레바미 렉벌 공제 개부신이 체 제외 시히 밴데 미원주 지 주베 신우 담이 대양 인도수 주베 남주당 덴바 인베 창배 로주기 강매배 담 티규 요당 규매바 장불 주발라 메가와 메벌 준비 신기 땅 중에 니게 지 매바시 제르남 냠버 저직 쾌자라 코에 매바 대단히 리시 감벨레도 세당제디 매버 세기 네팔나 당부르 유기 털어 쥐바 대금니네 냠니버체 소초버체 민기 항마 잠도 제발라 태몬 예지 눈베장 20 주버가와 매바이나

제규 치미 할래 할배 가든지 달라 광미 죄직 미다고 공도 생계네 세나와 되니 도가르십 중 치리 완제 기 잠바다 잠바 겐젠라네 슈다 난신 편종 미마 비준 강네 비준 난외 표기 내쇼 등록이 점주

0: 记了森坎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시 랑기 랑르 게베 렘바히
1: 팅르 기 심캄 리베 로빈 포르디 심캄 디탄라 체니 더디 시샤 유디 심캄 디탄 젠키 투 남이양 내러 준신 니콜히 미남 지웨 용키지 전다 팅이 렉바 주툼나 지딘티 강에키 차와시 시엔토 미지 송유
0: 원장 Legan Nushu Gi, Tobe Chuzuru Tanjin Jipjin, Zewe Sami Puju Tang, Pama Bunchi, Gani Logaranam Tang, Rimki, Pada Rindu China, Jagu Gijinba W Rangi, Chitara Chang. Sempam Ribe Lobe Adili, Didara Sung Yuti, Rangi Gadu Denki Chibo, Chi Kuru Sogi, Gen Tida Mayimbar, Rangi Yin, Miru Gichin, Rangla Tangbe, Sone Chetup, Kangun, Dimbu Yuji Sung. Reti, 每一名车的街道几个人来买吧看了一眼俺出于人意先给通能人这边无处起居的下年人气人意的人际他强被连接死他对我们心里多数写不腻早晚的久久没不停着看了一眼的叫人他热切给弄年人气人意久久提应了今天提的心坎给旁边配备旁边先行几年讲面
1: 天哪, 급지 이체탕, 급지 교낭, 급지 수낭소, 티다 참모 좀키 방투 수탕, 랑키 랑르 닝지탕, 샤스유나, 안수 시내 안수 닝투 도비 서미푸추탕, 파모빈치, 가니로갈소, 샤사탕, 참키 경투, 랑키 랑르 응규 링잠지낭탕, 키기 푸추초 낭웨 응규 티신토, 랑키 랑르 이내 균요 마리, 클리인다 시송조,
0: 너나 tui tiri ni song, cowa chidara chi sing chi ya, rang sim rang la wang wei, sim la kwa cha gui di, rang ki rang la nying ji ta, rang ki rang yi qiam ki yong gun zu shu.
1: Sim kham chui dian la to nan nang di, sim kham chui dian ki zawa chie bi, di tang ki rang yi tang, di tang ki ji cuo zhun gui.

0: 초의 남로
1: 자스탄 덴베 생의 남초 공감사 다득해네 생고 초벨의 전태니 변종 롱친인 진리콩 벽의 롱친기 초의 남로 시벨의 전태지 말의 전조요 슈켄 노브조아인
2: 생의 링게 말의 전조요 슈켄 조가인 안줄리젠디 리즈다와 탄락베 닝쿵키 추즈 중니 탄감게 토타 치즈 추즈 추베토 락도 카바토게 닌체 추리진디 지게 투 주풍 윤시베토네 튜직 투 센한 토그리

0: 생에 남초 드림 오주 제약이 최진 당부티 야크 돌라세나 세토 포베 년가 체외 골틴 대신 넘투 야크 차와 체와 타 샤첸 페웨 세리카지 오 교라와 마세 부채양 기비 치라부휴 진짜 손자 넘군 초외 추 키기 카산 류베 제라타 체라 모모 함소 긍중도 세나 세토 포네 륜캄 데타 할레베 뉴스 소시
1: 레세 Takirangi Kongliya Ngoju Nambi Chitin Deya Jikdebi Na Tangana Zu Kasan Lebe Jela Tan Cela Tangana Si Momo Ki Langso Kengchungto Chuebi Na Setu Pogbe Nyinga Dinti Jorjiba La
0: Tara Shala Da Titeli Na Tona Manabi Na Jela Pobkangi Nelaya Soliya Nyinga Chesipchi Mardugwe La
1: Jiji La
0: Ti Nele Guangdong Jiangmen Ki Longapchi Tamba Lebe Kushub Chanla Gei Nele Da Nying Kashi Jirin Jik Changyar Chebe Jela Pobkangi Yubti Na
1: 这我听着就随着确定了但有人马上玩意那戳我那样当当的心戳我血压吞多人的屋经我隔了卡不说给你的听着天节的面刚都立对于你的空全部没把拒绝的可是人应当清不当的心看不说给吞那个女不一年的娘不错不听着是的话了
0: Takje chebe gyuje yin na gushub chanla la pobu tiin na layang nyugtum narsin jigen ne shubi na layang yaobao ganjun singe diri dwa la. Di langbe da sekung rengxin ki niri tinte shimbo shindo chongje da ti genbe yin na gushub chanla so ti nele shodro chebe tinte risha la.
1: Nas. Ta kwanli ya noob zhoga la kirangge ngodru shubi layang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송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송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대 총미 사제 척된 세약이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버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송치베 발리아 인다고세 쇠브나 저타 신도 쇠브나 저 최고레스 체크도알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 타 초주이 뒤베기 원체 탄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그레스 체크도갈
0: 요요 아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초주 대조 당주 제발러드 렐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네 기랑게레 세리 쇠브다 신도 쇠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디레랑게 초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김다남 서 공감사 타네키난 수고 수련 춘이 생구 수부티니 벽에 롱진기 송가 칠람균의 태동 최신배 감송주 개사함의 떠올리 천시 나닝을 균신 리천서 견쇼켄 연체희 김다남 서 다시 슬하고다 포부니리는 개사함의 떠올리 천나리아 김창 로스 능체 구리 수고 열시 뜻사기는 시를 시고 열시 하자 유주 시차는 리시 투견 타말라 시바가베 풍부히 로도 세탈 싱세스 谢谢我是学长一个呢提领我们村里前的公司国贸处狂了呀三个零些提得不及听给了你们去学听听呢提领给南屯提我们给呢听给了呀及龙天对个通知及这里学员前呢我村提领给金藏路孙能请给龙天对个的公司国贸处狂了呀国门听给了呀 Tadinki Lungchin Dugar Ti Manso Dazi Kisi Kina Kuyin Dibulia Tana Chinye Chiyin Bina Dendin Niwe Tuju Na Lolia Longi Shu Zopsi Liya Libe Na Shun Siki Reni Ki Lo Jung Ni Ki Zun Kan Ki Tsohwa Liya Sikje Na Shun Tui Gab Liya Yinji Minji Lo Jung Chia Ki Tuju Liya Tamzi Chi Gwe Bata Lapa Tu Kim Dal Hingi Liya Pama Chi Yinbe Chia Liya Yinji Minji Reni Ki Pujo Liya Gen Kul Gwe Ni Ki Gengji Ti Ki Yang Da Gar Kul Gwe Be Lo Dung Nang Keng Ki 那选起通一些起昆明一年里大庆我那推荐到金藏路水能参与啊团团期间期间对昆明期及大神一期总之前边人一个登局提给张国旗大亚琼前在一个呢铁里亚细节弄车调啊通这些水域啦铁局这边拿落了呀我那去点点普州的通儿龙兰路亚这亚塔普州的浪克天这期当个起亚给森南里亚杨尼内秀塔 也能没给吧，也能冬眠肯定几个级别。他们的老九年增加了点点，人一个，但是他们对自己要，要么呢含蓄自己要，要么呢，老老体力呀，但是积极的也人对是这样面，体能也给轻松些。现在想不推荐哪老了呀？

0: 겹치 친이 요 마시.
1: 어, 저 아멘. 장 양냅추다든 저 키드. 장게 아무 맛 해보 가지.
0: 암라다 발라스. 지금 마시.
1: 어, 저 아멘.
2: 키드거러. 냠십기미 당와서와 되니? 튜두난키 부조타 심유 머인발. 딜레강 부조기 찬우 럼뷰 출러 남양 커섭치도 매비 딩슈 티인시

0: 我做这大姐娘家了，做这大。不，让这不是的，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不是这 참교체 다산들한테 아니 아마랑
1: 가위고 다체 쇼난도 졸라부잖아
0: 네 부딘지 자샤
1: 아 예스
0: 나 아메다로제
1: 화결도다
0: 어지 보이소 가지에브레 룩룩딘지
1: 쇼 소치는 비용게
0: 네 보이 돈데스드다 샹암바감차 다소데스드다 리리리리제 주용이 보 다샤오스도에
1: 엄라다 나더님 리리마데 발레 도르도르충에 땅아 가시셰야 데아스겜 첸시세 메베수직 차데샤 레브들레 부셈나지 데부체문도 땅아 뇨바 한당아 수고차다 데부체문도
0: 불안 수고가 쌉쉐이 겸야다 대주 사무 독재의 재물 따라도다 랑그마그 띠게 다 메스 지시다 쥐도야 아유언고 아시 다 딘제 칼린이 세우래
2: 급시진 人이기 소소 류통 체바티 키랑을 쥐스바티니 제가 도토 메비에 류심니게 마가타 경군 티인시 런의 순두급기 공로 매비에 차주 창마 마음비에 투주 강잠시나 人이기 인두 침부시 쥐구바 아장 쥐미시
3: 왜 부 장 칼시제대야 립제
4: 오마이 개외하다 미신다 나리야 두대 텐주야

0: 회다 제제 랑로 중이 좀 가르쳐 주야시 랑게스 논추 디게리아 원래 야호체 수제 교추 야호동
1: 미신다 로 중이디 납자 주야다 폭삼치도 가르쳐야 간다 야르야 주어시 땡이 로 중이디 너 좀 도담 간다 더 송강 송강 날 해봐 미직 미진 놀아야 영이 로 중이 그제요래 증글해 주세요 하디 능시 말해 군도 등이 있어 저도 러비 따이네래 문에 군도 등이 쳐도 수치길래 이지 지녀민도
2: 부 아메샤마 퇴할 구대와 턴도 아메샤 구대요다 고중에
1: 엄라 공부하소
2: 다티술 러비지 동부시 불안게 교수야 우제 치수아 고중에
1: 엄라 탄도부터 년미 수직래 강래 진유매 나 랑시제 빨라대 죽부쓰기 나랑저 가도봐도 김자들래 죽부쓰기 나 죽부쓰시도 나로 소스르샤 흔히 먹어봐 나를 들으샤 다음라 나래 수수 대응함다 딘제 제제 수수 로중이기 로원다 대다 뒤람 창문 매우 수수
2: 포함해 미미즈 깨블레 깨그망 되어지 포랑게 로중이 날 교주 야오지에 따지 인지민지 소소 강배 갈라 소소 랑토부치 아 아메드 아메랑 구대오
1: 러스
3: 치통의 기공 태기 미당어티 정이 풍수도 조회 카야스드미 이내야 Rengi ki damga chepe zhungzhe kangzhi si yirung, sosu rengi ki genzhi kurgui wa ni, a chan ju mi shi.
0: Wei Pu,
1: Lu,
0: rang lo zhungni na la, wane gyundo shi ra qin bu shi, rang bu xun su qi ni, da xun pa xun kyan qia bu shi. Rang zhu ma qi zuo ga li ya, guan bu bu du, guan bu ma no bu qi la, guo zhung ne.
1: Lus, lus ki la.
0: Da ti li ni rang lu zhu to bu shi, yin qi, ya gu zhe qi shu a.
1: Lus, lus ki la.
4: 아, 링게 감사 드린데 네 링게 소야 나래 균용의 메세 덤규지 모르신도 좀 나래고에 사실 수비나 아 단데스미 뒤스 나로리아 로충도 수자 흔히 먹고 세제 남노 테제로 아니 또 템바 딘딜레 덴제 아니 정간 로충이스도

아니 메시지다 배트 근데 소래 돌란도에다 다 즉 튜니 맵차야 딘데지긴 인가 하전 전부도 디지그리 니네 다 에 갸지게 파만 행게 소래 가르 준도 중송했으나 에 다 미스디 미세나로 가소래 지기 먹기비 내제 야메나 마데비 내제 그도 가르니 용세지레 딘데 인도 메시지 투나로 지기 마데다 먹기 용세브레들이 이내레 사산 편준다 즉 에 첨드나야 하바도 부르리아다 즉 첨드 댐베 고네 김상 그 죽인 댐베 아직 구유 중요하다 하장 그 개침보로 있음도 링게조 캔셀에 가나조 소에 나로야 다시 김다만 우지 소소 니급이 하면 아직 민등기 다시 그 먹기 춘춘지 된지 아니 김상 만점제 안 김상 만점에 구유 텔어 된지 아니 부르 야마제 욕샤 그다지 된다는데 뒤다 남북군 동안 저 소연아 통해지로 와 아니 진짜 기다지 구역이 부조리는 시라 기다지 견지 지구에 하장 그 세버링 알아랑 다지 규인용을 넘벽하는 대비 내래 다지 김장 구역단 대가른 좋아요를 쓴 것도 진짜인데 아니 파멀 행계에 부조리야 지교 나야 아잔잔

0: Sini labde kim da chonde risha. Bala kiran pin jing jibe.
1: Ya, omde ka sore. Bala le ga zhou yu. Ta ra amla ni bo ju.
2: Bala, kiri nge ki ga ri. Chira ge nga zem sa ga jin na a.
3: Ah, si. Bala zhu long kwa re. Le ge ca ya khorim du. Dile amla lup shi ngwa.
1: Ya, ya, shukya, shukya. Seno shukya. Shi. Ay, ya.
4: Bala, anje zishi di kenje si zogne.
1: Zita pomo, bala de bolo dogo mendo gwe. Rampas de juda ongo. Ju amala keze jishu kuchu kuchu.
4: Bala ge nga da kwa ya nungo mendo.
5: Uzu la, da yung che gyo ni, pamo ni ge wen gen yi.
6: Balakurangge kimchang di yuksyaje susui kul gungi gi genji di kul yo mashi. Masi chebi ni kimchang di nalol ya miji nyungul chimshi. Da gi nilang ganan zui samlu shibishi dambi na miji nyungul chimba zambi yinbar. Mi tiye cipsun chebi kimwa da chi wangcha rengsi yinashi, cimdi rengsi yinashi, jiglam gi dusi yinashi, tezu changmaji bugo meb chabshi. Chizang bugo di chunchui gani xientubi di karesi na kare chi gu min di singa yo mashi. 시엔톱디 가르 슈비는 너네리 케어 마시 한당아 치도 신의 요 마시스야듯이 제자 김자나 차샤비나 발라스야기 네버티다 발라스야티는 지 안나주 담네지리 마담네지리 시야기 딘데지 마시야 간 슈비는 키시 보디리아 지 직수기 망도지 조고 위에는 덴덴 발라고고시 언제 균도네 시그시 amlag zawati kya tensela amlag zawati kisi juma rane su kre labi ne le amlag khanda khuta bada ge jang kya pyo chin yi zati amlag zawashi ta hi ne le pala ge thodam thi budi le ya cham thi jing go shi dik su ge sam lu jing go shi a le nye ti chen ni yong ki ti ma chin no sha ti chen ne ji gi a sam sam jing go shi che zang cho yan na cha sha bi na pala amla ni ga ge zawati ji me ne me te me chi ri 당 튀긴기 김자나로리아 차샤비나 김장카지리 차샤비나 산다 메버도 팀지기 남베 토니 보고서 경칭에 여시 티나로리아 카지 아무라지워게 갈래게 카지 발라지워게 갈래게 니든지 여시 또 티나로리아 넌츠 지 삼루시다 윤두가 마 발라주고 갈래 갑다 암라주고 갈래 갑디 마시 부고 중문에 차샤비는 이미 희시 치약 뇌부디 겹시라 차주고시 정수기 뇌부디 겹시라 차주고리 파지리아 고토비아 뇌부디 이내래 지다 매부시 차주고시 제자 김자나로리아 차샤비는 발라기 뇌부디 이내 문에 하장 계심시 공기 더

worship. 최상은 김선씨한테 가르치는 보고초용원의 차시합이는 곡송기증라 통무티리성기 캐시봉디미야 김선날로니 저와 견유부지 라유비기는 보고디댄디 주로미시에베 계진년부터 당하는 신기자라 충자팀제일이야 딘지에 은미제일이야 중마시바 수장이기는 당하는 저 랑수세야디 두껍티날로리야 보고망부지게 담도시야다 파초리야 도와치야다 팀제일토니 아니 수수 두균이 수수수수리야 진탕기제 유메디 하구요마시 前呢, Susu Susu Rintan, the Hamugobe, Dutchy, so chilly young one day at the Carissina, a medium, Damdusia, Borsosia, Duasia. Tinje Tony, a Misholia, Susolia, Mosolia, the Shba. Chesaina, and as Kim that Tungune, Chasavinilia, Injimiti, Tomarina, Kiranchizo Tolia, Dutty, Kongalung Tinduka, Tin and Sinki Putu Tinjima Hobina, Tomarana, so Kimsan Tony, Chasavina, Gosung Zingra, and Tangbutini, Botilia, Zawasabi, Kimsan Kuruzita, Trigidin, Kimsan Kuruzi, Deati, and as Sangme, Chetubri, as some Tinjisto. Tinia, Konshim Nansin, Tangan Soji, Kisi, Kirangi, Ninji, the Kato Chimbina. 김상의 카도 침비 이내래 기란 글로브스디 다시 팜닌 전부 팀지지 리베스는 마시 다 이내래 양안한 소 근데러브래 기란게 바베이나 바베겐 자원에 먹고바 아메이나 아메겐 자원에 먹고바 타나 로지 주디래 부구용어동 탱지에 돈에 매베 김상의 팀지 유비나 댄디에 기란게 찍다 부족이 다 탄디에 내주 근데실합이 내래 티리야 기란게 겐코의 고구리 있음기 취사이는 당나주 지 파마 여덟 신비 김장 카지나 차샤비는 오늘의 표도 중에 보고팀지 연구 요시 다디 통매 통매 기 다디 가레스는 자기네 가레스는 빨라기는 빨라기란 게 견주고 오시 나발도 김다 손도 된제 드리니 빨라 주고 요스는 아니 빨라다 암라기 저와디 야고 세제 머시 카도 침부시 기나니 김산디 참부 중요 요마시 이내 부주 티체도 기란 게 파비기는 바베 견주고 오시 아미는 아미 견주고 오고 요시 마세비는 직 조그니 기살이야 조그고 요리라 부구딜이야 뇌동 자원의 치규 요마시 다디 나나조지 파물한 계기 네바토 주궁이리 생기 당한수 미겐변화기 간겐다 이내시 마찬가지 이내시 계속 참마 부디 매즈치기 뒤제피주 세제 기랑티리아 지다 린두지 제고 유비나 아무네 갈래 갖고 차주기라 나나조 다시 마찬가지나 기랑 와르기 닌지 저와디 매스 초르디레 이내 기랑 부위 파물인비 连年的年年前呢广播学徒马是什么的学长引进民籍我那做帕门生你给给苦归你给那么听了呀给给这些苦苦心他等到退军给操演那车下边的不错进操演那车下边的但农具听不谈不学是吧农具听不谈不的学就念个那处你把读他去他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Tinani, Jan Tobiagi, Nezu Kati, Ton Tobiak Shawahim.

0: ti 제 남상 아자래 군대 제 되니나 되어고 어머니 좀 지담이 강구 너무 치집에 우리 따다도 제 아자기 대국에 자마진 마용야 소마 야용도 전에 여기 잘렸지 와 저번에 부디 애매니를 찍고 그렇게 하자고 여기 라스네 변장기 마고 고시게 되니 그도로 또 배군이 내려 이제 그저 가봐 뭐 보게 밤이 되네 제는 멍미 또 당군이 멍미게 아자를 두고 되고 제니나 베징으로 탱마지 뒤뒤 전에 마루 베징기 마가기 두지랭기 차세나 고자 강에 가노사 여거기 거딩기 좋아 돌아 이나 디타주 유스 타다줄레 리와레 차오이나 탈로망기 멍미 로즈데 징교기 하바두 탤런스레 이나 강에 지무 대교기 로비 테니 토게스 다주 리와 뜸이 뜸다이 되고 이니 그 후보 남산 다줄레 얼 용례 대고사 디 다줄레 사와 제스데 누스 테지베 마제올 화벤 네 벤다니 자네식 벤다니 뭐니 야 랑스다 데 따줄로 땡제가로 무슨 데 벤다 통배만 봐
1: 지제고
0: 데니 차이 주는 맞아 땡제가로 땡면 좀 벤다니 치도고 데 따도 뭐 대신 민노 탐스다 데니 땡제가로만 미고 나서게 그랬나 뭐 대신 민노 가라 탐스다 뇌다 멍이 묘배 따도 근데 세대 미멍미 두고 되고 자서 다 달로를 자세나 멍미기 중진을 쏘고 어머니게 쏘고 딱제제니 쪽배스미 쏘고 딱제 니원 따도 니원 쫑하려고 배다 니원 좀 탱 당고 내내 맞제니 머루 숭해고라노 미 머루
1: 남고 당을 미도 오키 남도 당도 미도 간가
0: 본보다 감을 미도 오고니 수유세다 니원 지기 쌍고 사마 마사세다 조바 끈디네 찌쭈도 딱제 까타주 제스 제니 니원이 녀소 제우사 따도 녀소 머저로 딱자 머러마 근데 로빈 채팅 배야라. 통기 리우 통기 로가 땅죠. 다들 미 멍미직 땅죠. 콜라 다들 좋아시네. 다 노스미 소그게 딱게게 니고 제부니 눕지 하마거나 다들 말마 로빈 채를 뚜지시. 때 다들 로빈 채를 찡배. 로빈 채를 찡니 로빈 다 로망게 징교기 자네 로 숨주자 징교 니슈 접진 징교 멍미 허베 안세라네 시체오베. 네. 시체. 시체. 他 dinner
2: 呢重庆呢宋朝的这点呢见了他打算给民盟民积极给微信哈我去把这个人在车子当到古罗波打打学习呢过来打见了见了看在昆明上哦昆明的贵州的个地方的学习见了他这都是学习的打出来绝对马当了这里大家养过来苦日子的也行呢啊这里宁体给了永州养大家见面见面积极但在大叔跟着都听到是
0: 아또 수고 좀 기다려 놓다 비자 좀 딱 님은 간 주적적 저다 벤당 가지게 세기 다 아무 거자 해 마듯 그 때는 님은 주고란 저거 저다 다 저거를 때는 들은 게 좀 다기 소로 여구 때 보고 내 먹으러 좀 다고란지 짱 마듯 세기 내다 다 다도 두스 주고란 저는 로망게 지칭보 그 식으로 류통기 우지기 다 아마도 두스 멤버스
2: 로체모베 마가루샤지 되죠 샤고요 로톤데베스 마가루샤 되시다 데 따서 마가르 롱아자지 샤고르 디링고 야징 예루 예수교 디진나 마로고 마로 마가 샤고 직대 상고 낭르 로우자지 용 되게 독셔베 데베 슈고르 따서 데니 로고 끊로다 니 마고제 닝야 자여솔로제지 라톤데고 뭐게 녹지
0: 他说的十九号子已经拿到了今天是送了这个司机给查看的卡拉卡的人中央七天给了呗今天查看他了十个字没人听这个这边让中央给这边大陆下线了最没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用
1: ཁ
2: 안지 뒤도 뭐 하나 주기 다 먼저 배색 나왔어. 그러면 지나 주기 지게 가서 그래. 수준이 칼라디 중에 집이에서 송으로 와.
0: 벨.
2: 아까 뒤도 수준이 칼라 가라 가서 써야 돼. 나는 좀
0: 뒤도
2: 이제 간 쉬네.
0: 다 저기 이나 탕아 자게 혼자 저 얘기하라. 파샤 독도 독도제. 아 노샤 독도 독도제. 되고 여러 되고라 저거지 저우제서 때 독도를 핑지 저우제니 야젠. 야젠 코가 이제 다 이제 얘기잖아. 탕기서로 이제 그불에 샤나메나도 루 운데 체죠 운데 이 다도 체디디니 데 먹어서 체디디니 데 먹어 아마라 녀머니로 저 건초 쇼자를 마다제 다도 나를 뒤여요보 운데 주는 디게스 데 다저기 샤이 독도도서 파샤이 독도도도 되면 데 쇼고 때문에 빙제 호가제 된데 간 되면 야제네 데 운데 동변기 부르 되는데나 건초 보라 건네 간 간데 집어넣으세게
2: 다 조모 렌징 강스도 망가난 저 벽에 나라네 조모 렌징 강스에 시에게 디 예 가르스에 개나 가리나 깨다시 뭐 저러 봐.
0: 네.
2: 하고 등에 맞 되네 봐. 따지게 랑가.
1: 아, 네.
2: 지기 각도 지기 개버 봐.
0: 네. 근데
2: 근데 뭐 조모 렌징 강기 이제 지나 저기 보고기 겁라 따지 조모 렌징 강에 남도 근데스도.
1: 니마 그 토에 규림 되게라 규뇨 매베 가면서 맞아 차나 중도 담아오 삼아 중고 보고 망서 주주도 배고로 저로 두배 이제 로 두로 계속 무슨 장고 뭐 맞아 이긴이 랍다 도시 고감님이 할애는 봐줘 초배 내 난게 보고 총아 있는 다우베 드롬베
2: 딘딘에 마 용도서 망아데 이제 총을 내봐 담보인 봐 저 근데 뛰기나 삼부 용도 신근 되네 다른 게 통 뭐죠
0: 어 자체 뭐 먹게
1: 뭐 쇼고다
0: 나 신뢰 저디디 쇼고디 또 드나고디 고디 접었다 얘기잖아. 드나고디 또 되게 별로제 튐보 채모 먹어 봐. 마마 드나고 그게 짬바 있다. 야고 젠릉에서도 먹어 때문에
1: 권했어.
0: 저우 때 저우기 발레다.
1: 저이나.
0: 저우다. 되게라 차는데 차는데 휴제 내가.
1: 기디게 제주 사서 걸로 걔라 저의 차진 교부배. 대성시에는 영미 기도님이 저리 개념이
0: 공부를
1: 맞아 좀 벌써 배. 다 주주 다시 비서 다시 때도 봐주 소셔지 또 맞아 랍랍 다시 거거 매고. 다마 예 봐주서 봐주 자장아. 때 용마 공소식이 년은 공디 농마 딕듯이 우리를 모두 숨도 사자. 자고 언제로. 때 겨우 잡지 배.
0: 겨우 다 요거니 구조에 접대. 때 소화깔래 여보. 요거한테 군대지 그냥라. 最是在
1: 他就算那菜给这不，后来做的白酒这不啥多工，白酒这不啥的，大做了做别人乐意给苦，白酒工资高给，那都应的呀。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高，白酒 ཁྱི ཕྱད མི རྒྱ མི རྒྱ Lucie Mebe. Oh. She won't get gong shot in the other. No. I don't want to make it. Gong shot. What do
2: you to
1: talk
0: about? Oh. She's a young man.
2: I'm not a gentleman. No, I'm not a gentleman.
0: Come back in the Tajiki, so he be near Jagda in the Tawagi Jiro Jedanda, Jiggy, Tajiki Nanjeda, Jiggy Yamare, Tentu Tadi, Kadeji, Jiro Singsway. 他大陆的家乡呢，同这部的，俄罗斯有长大了以后，大陆嗯，大多嘞，在那感觉就轻松了。他说，他刚把了家乡呢，你们有的要没投诉你多，你的特别要不得，他俄罗斯去。

0: ただちのにれちんぜれらにれちんちんろべけな。なんかこのにげてじおてやねや。ぜれらとさ。あのちなすすんげたじきょっててげにゃんがつぶちんぶてんでじとかれちんぶてげてべけ。みけるそそそそげにょんぞたんだじじれるじだ。じしゅみなげるげにょんぞかれかるとべ。えせんげぼうらてぼのんぞげげ。んだらにねいさるがらろちんてねげげ。え、かぶちょてのるみのがら。
1: 나라자신에다 뭐 리두지보 마다 되면 당고정에 뭐 리두기 알아 마가 니데지 도메 라가 마가 니데지 요베시 오니 되면 추원에 내가 지단지 겹조지 너르미노 니게 마가를 편백이 내가 찍다지 제초지 말했더니 다리 메진이 시지인 삼기 하고도 멍멍멍미를 자신의 소소 파마니 멤버 소소 뿐자니 멤버 멍미 레나 멍미 중앙서지기야 소소 체를 용어지르 대본아는 샘기볼 심쇼 게메지 깨우다 마가게 자샤나이다 소소 에 말마 소고 딱제 틴데체 에다 틴데치 뒤전에 샘베볼 가도 때 멍미 망게지기네다 아마 에 더룬게 라를 도요 강게 에 군데 툭저 그 아마 시스터니 꽤바 틴데지 깨우지로 소소 샘기볼 가도 침을 접어 놓게라 다 뒤에 강아랑기 아랑 자샤나 비슬에 세유 다 아자기 님의 고자기
0: 拉着俺说的呢，他俺家的对面门面了，家乡呢门面刚过路子，对是的呀，家去罗桥呗。他结果俺们接过个面吧，农民他用作给俺家让给他门面了，两个天天是小多个的俺家给，嗯，大概嗯十几个说了，也是平时来是这个月。他结果俺们接过面吧，俺家送上给天天到这几天的，今年的呢，嗯，农民。
1: 年年年年，他们种族卡给家乡呢，那天把家先把家工这个就走路去呢，日子日子吃卡，日子日子苦着些，性格了家乡呢，他性格多多多多，估计够不，要了性格，估计天长寿寿寿够着不，这天把人种就家乡呢，他们阿在在地他的嗯，就马家了做到呗，年薪给五十加多的，居然去是些的，俺们省级部了，就那么样救命，工作给当年马家了再救的下坡呢，这个的，提了名声，为人家民众。 阿拉有些大把钱的，天长的了，日日些大把大把大把也对着呢。天长孙子就有些啥子不让阿拉带去，有些的看人呢，工作给门面给摊账，干的重要的地基所有的用的工作给钱，钱是在第二个再叫我的了，工作给罗兰去，天天去接，总共三百。

0: 이게 섭래 셰르 단제 두여와 딱급 뒤뒤 셰 가르당 능요
1: 나도 야야 뒤뒤 카와 마마 퍼줘 카와 퍼야 좀 커쇼 니와 토에서 도시 네 동예 다 로디네 딘데로 땅야 레디네 루루지 다 간다고 다 간루 고네 휴구도 옛날 민에 빛더빛더 군데 간 거기 나가래 땅 배경라
2: 그래서 아 제스스
0: 땅 정말 제가 선생 셰디 팅그룹 디직 땅으로 나시고

어디 갑자기 변주마 좀 많이 했지. 그걸 내가 되나 로다다 돈도 그 중앙에 될 때네. 그런 때는 면주 집에 이름 나와. 갑자기 어디 대단히 갑자기 어디 면주 어디 누가 치러 등에 되나. 갑자기 어디 약식을 가려도 해. 된대도 해. 되나 맨나 따라가서 제가 있나. 아니 따라가디 더 좀 편해질 때에는 약식을 해.

0: 但是我们这种这个习近平提出来的嘛，大林姐觉得嘛，但提到提准备，俺们芒果吃了的。
1: Yes, yes.
0: 직가래라서는
1: 어떤다데
0: Benaduan, Lodjob Jang, Yangna, Lonishum, Shichung, Jung, Tenri, Batiki, Shimju, Chen, Tik, Tupta Sapa, Nevati, Yang, Jello, Lo, Junishu, Governor, Maris,
1: isn't
0: the Yangta woman that task, but Sabaji, Trotten, Nidin, Nevata, or Yangta, what you mean, Nisor. Tangaran, the Nippet Haruks, words, and Namjum, and so color, that day in a Tenri, Rangi, Tenri, the Timber, and they say, and the Tenri, and they say, at the Yangta was secretary. That isn't the Maran to.
1: 배배소리거든요.
0: 숨게톤조라 아니 말한저 다가스 미규마만 해봐 빨리 고겨 남주도 된봐 남주 표도 친봐 아니 고 참아지인데 뒤숨에 아니 마 양지면도 좀봐 양지면도 숨에 흉톤조 장마 다 참아인봐
1: 어
0: 양다고 인봐 아니 세리인봐 쓰게 어다 동성 말한저 고하령으로 와 뒤숨도 말한저 단다 배우고 소화리고 있네다 양지면도 배우고 뒤를 뒤숨에 숨에 빼나 조언을 해서 알아서 봐. 그러나 직신국밖에 탈독세대. 아니 바로도 배나 소화리콜 찾아봐 있나? 아니 밀류 땡을 한서 내다. 아니 제로 아니 내서게 근데서 전이 온 거야. 전이 지 유름 되자 돼. 깨인 되자 돼. 어 뒤에 내 되자 돼.
1: 낭디
0: 신 말한서 낮아서 중보 있나? 뒤 아니 주도 간다 저 그래서 얘 동주 장마 배디 고 직신 양다 봐. 눈좀해 봐. 어 딘저지는 말하면서 고안인 것 같아. 대신 동안에서 지역에 지역 중에 성배 중원을 해봐. 대낸 말하면서 뺀나 남들 같은 시에 사단 교관라서 보통 좀 내다. 아 사단 좀 고라 때문에 아니 근데 좀 뺀나 말하면서 인대산 지 돈도 원서 들어보도 가. 제주 통일을 봐. 어 돈도 당국 주인이 돈도. 그래서 돈도 상만 양다고 봐. 아니 그걸 눈주매 봐. 근데 체리를 했잖아. 나 녹스 고안인 줄 알아. 그 체리스 했대.
1: 나스.
0: 나스. 다 던전이 그 릭네디 말한 저 배숭루 시진서 저데 중앙 왔어.
1: 응.
0: 중앙 아. 중앙 왔어.
1: 우신
0: 어 사초 멜로 난가. 양지면은 신메 사자 출신. 중앙으로다 지진한데 릭니요. 아. 지금 말한 저 자가르기 직후에 전에 신데 사주 멜로 나가세요. 마샤.
1: Yes.
0: 자나 기획심한테 제스라네. 아니 신매 사자죠. 단다 지불해. 그것도 시에다만 잡지만. 근데 가르친 거라서는 직년감 말해서 다 대사 전리 발에 뒤 뒤에도 친구죠. 봐. 나는 말해서 직년감도 근데 중을 했어야지. 어디 순도 말해서 수준이 소화를 그때 지 가르이네. 지는 뭐 가르친 거라서는 말해서 다 직년감 치워 있는 자, 양지면은 직년감 중, 최종 가르치면 직년감 뒤 tuba de kane

0: 용거라서는 일단 당과 당대하고만 다 고 락바냐 마 차로 당데 지금 감수게 근데 중월에서는 중앙할 때 중월에서 거래 중앙할 때도 터두리만 차 신도 차 배낭 알아서 대상하게 전리반에 시에는 배낭 알아서 두리에서 기면 거야
1: 두리에
0: 두리에서 다 디 알아서 디 원분함 야 좀버지에 기타 고 차송수 들어봐 두리에 原子，哦，原子的分子的这个动作，动作可能中国来说呢，马上做动，执行动作能够中文来的中国来说，中文的它提炼慢，差不多。差不多是不中中，第，我们那达马上做执行动作，所有的人都日本的写了下来，马上做的，中文嘛是给的，嗯，但，今天的中文啊，中国来说，嗯，但，今天的中文啊，中国人呢？ 아니 직전 때 얘기하는 거 왜 뺐나? 뭐 타다 코 가서 직전 때는 좋은 거로 봐.
1: 응응.
0: 어 뺐나? 다 직전 시 자침부 때만 좀 육사 뺐는 거라 좀 싸고라 들자. 싸고라 되면은 근데 좋은 거라 했잖아. 뒤 당부 때 좋은 거 할 때 좋은 거라 했어. 뒤순데 다 싸고라 되면 왜 뺐는 거를 뺐나? 뭐 타다 뺐나? 신대인데 쌤이 가리기네. 뒤 상마 싸고라니 기운도 뒤에 대한 상마 가려야지네. 중앙이야. 뭐네 정말이지. 그 터도 뒤에 그러고 두 터도. 더나다 중앙가 쓰게도 뭐 간대지 마 끼에봐도 끼에가 중요. 그 시로 돼. 멍시로 돼. 어 대수 전 뒤에 정도 와. 대수인데 말하자 치료기 아니 배나 말하자 내세사 골라대 중앙안에 두비요나 아니 말하자 밀 러브티야 사골라네 중앙인데 말하자 밀 러브티 중앙안에 두버리였어. 중앙안에 두버리였어.
1: 네스.
0: 디즈니 정말 중앙안에 쭉. 나, 디 말한 저 메인 러버도 중앙안에 중요하나? 오늘 메인 러버를 다 말한 저 기간나지. 이제 말한 저 주니로 봐. 디노는 너희들이 가르치에 중불했잖아. 낭러브 중앙 대제야 돼. 우체를 깨인 된다를 떠네. 아니, 낭그 메인 러버 중앙 대제야 돼. 돈연부 대요 말했어. 그러나 먹는 거 대제 좋아 말해. 배낭하는 좀 밀어보는 추 가져야 될 거 아래, 싹 가져야 될 거 아래, 중앙 아니 매 매도 줘요 봐, 말은 좀 밀어보는 줘요 봐,

이제 시흥 뭐 붙게 살 때 좀 됐어. 네? 총감 외워 봐. 연식 차대. 어. 아니 뒤 저에 됨매. 뒤는 망라라. 우저 제거 하면. 그런 집에는 미소고라. 그런 데는 고이

0: 약간 로마티아 동갈로스 이제 유림지도 봐. 뒤 가려져 중원 되는 지 걸었어. 농로가 되는 구조지가 지. 고. 쭈기쭈기쭈기 두어 주겠지. 고. 다 메다 봐. 고 지루 대화 말해. 말은 저 로버티 계속 가르치면 되네. 누워 줬냐 지. 그는 말은 저 단다 고 깨가 나치 쓰게 돼. 개에 돼 가르치고 말했잖아. 중도 말은 저 당부지 근데 다 단다 두 번 있나. 로스숨주십주 진사배인 주어십주 누구면 누가? 주어줘야 돼. 고 응애를 주어지게 한마징제. 니마직 루브터 때 주어줘야 되는 말 봐.
1: 맞아.
0: 계속 가르치네 주어 봐. 딩 돈도 사는 거는 저 룽구 주어 때 주어. 디승데 중화디 독서 제시해 줘. 디승데 말한 좀 밀러볼 탄 낮아 중부 있나? 고 낭로 중화디 이제 돈님 거 말. 그 소수 내가 다 소수 먹니 딱다 지뢰디 딱다 창미디. 중원도 변해 양은 매수욱지라 양은 사수욱지라 양은 출망다 주수욱지라 군미바디 주어지 되고 알아 대성도 속보라 아니 마대와 능수 망고진 걸 나다 쓰그러와 고 손나르와 또 오늘 네 중원도 이제 근처 지연이 고 돈염 벌써 그래 쓸려 봐 있나 코 양은 지루욕이 매 매송으로 와 그래서 나자 면제적으로 와 매 뒤에 그냥 중으로 했었냐 지루욕 지켜감네 기회 빼나 자지신 그래서 난 민주 망고적으로 봐 빼나 사도세일 다 사도메요 아니 자지신메요 아니 신기메요 다 디제디 디 반스나야 지신 디제디라 중앙시에 지중요
1: 빼나
0: 마시도 중앙 안에 두버리 돼 있는 것부터 한 거로 중앙 찍고 찍게 내고 말하고 빼나 가지 중앙 메시해줘 가지 중앙 주시해줘 뭐 가지 중앙 디 농시죠. 근데 엄마가 정말 멘토장. 네. 그래서인데 그 치료기 아니 빼나 말하는지 밀 미소부 중앙 빼나 말하는지 다 서준이 뒤야 숙체로진. 아니 마대어 용도 치료기 그 서준이기 갑대리 가려서나 중앙에 메레도가 그 있는 게 그 서준이한테 정으로 와. 메디 저러 봐.
1: 지.
0: 저러 그 중앙 저시에 지어 도저 뭐부터 이제 칼 세네. 아니 그 엄마 그 서주디 마 육중.
1: 자야.
0: 어, 나 딘저기 육중디 케제. 아니 그 맨저지고 봐. 대승데 저러기 그 말한 정말 뭐 중앙 안에 주. 난 그 밀러부터 중앙 안에 주. 집어져. 뒤 중앙 안에 님들만 그 돈님 매매 내걸라. 야, 저러기 중앙디 중앙시에 주주 응원부터 되겠네. 아니 소부터 미소부 아니 중앙한테 님들이 답시. 대승도 뭐 된대 그렇게 말했다.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안주 중요해지 야게다 불어 내 생기 진내 생긴디 내바도 술래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능이 있네 둘이야디 하자 체크해 줘 리샤스
4: 잠만 또 조이 난다 나 그 그거기 링키 살게 보고 조이 난다다 존데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 도무다 사다니가 기능이 디디 지시도 제외이 구매디니가 기능 능기 당니 갭디기 주족기 개중 당 줄루 당 준이 당 벤저 당다 무슨 마부 친도 미르디니까기 정리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5: 여기 단단가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타저제 마세가 단가라도 셰샤브디 하장 표준 속고 대어딘 로가 갸조레 디지도 잡았다 여기 링데디니 가라에서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표준 속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2: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균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듀즈치
6: 샘버 링게 탄데 링게게 센시미디니 페기 소아직베 멘시 송지고라 펜정 퓨루 수리 로링키 기겐 체무와 라찬스남도 갸라소 제지시베 낭튼디지 무튜네 저버세라나
7: 아니 틴산다 마온베 튜스나리아다 페기 멘시 링네디나 아니
6: ngaranchu phuri chamase ani miri sieng ki de thanlya ani shukin

0: 기기 센시티브디 펜조룽친 옌첸리고 쉐웨룽진키 땅아 다들 유세 산큐 초드리세 산큐 본드 군중 시티시
1: 생글링게 탄다키나 최신 신별리 첸디네 펜조룽친 옌첸리고 쉐웨룽진키 산큐 군드 군중 시베 산큐루 초드리 첸지 말리 젠년준 슈킨 이시양진인 레젠디 나탄 치르튼줍라니네 내저 총기 헤스네 링게 최니람 토준신유
2: 샴로 넘버 2 모두제 나줄레젠 센듀르 거스주기
0: 권드 센듀르

0: se geje jwa la ma thong ba yin zang che ba so su tep da yong ta zang xie zu mo tu be yin gi de che zang nge xie be geje di ge mo xi che na ma de be ku la nen bu lian ba ge be zu neng xin ji zuo yan yin ge yao de de ta yin ne yun na yu sang tang me na tou sun nang na chuo ge de zuo la nga de che bi na yi ge nam ge da le du che pe ju che di nyunyu chai besna ji du a la nyunyu chai besna du ta na le du che pe ju shi da me chi be neng zu di la tong di la nge sam lu dang gyun zhen ji che ga du du zhen ne xian bei gyun zhen min zu nge de na xiang ge qi jin ji tang nang ge jin yi ge wen ne yi xi tang sam dang na mudwa ai na sam du tang bu qi jin di wen ne xie bei na nang gu ga zu yin ze yu du suo la da ga zu min ka de da de shi na ta din qi zuo shi ge ruo la ta din qi zuo yin be yin ze yu du suo yi yang da nang gu pe ju qi be ju ren nan nan la le du che ju ji bu di ge ge nu ba tang chung ba de jie jie kang xi ge ju duan zuo ba de be nu ba tang ko den de ba yo de 여단 이게 남기 이케 남기 폐주 집에 규림 나라 굶지스 내래 양만한 굶식이 왕게 러두 채티다 대장 폐주 마체바딘데 인도 카브레 빼차샤나 콩니 소바오 시에스 인도 더부 빼주디니라야 차촌의 시에바이나 다 두균 인유 유두가 첩체제 시에 차바인 콩 소바 레 더뷰 고쳐 봐라지 지금 요하로 봐 디는 아래 대변나 러두 체 폐지 시다 미치베 금제 왁두 치료자네 치긴지리 샤성기 난긴원의 시업이나 러두 탕 조지 더두 세 디수미나 퇴직 민기 남당 루와라 최장 디거를 충외 러두 조지 더두 소하기 민기 코들려야 문지 약보 레모투바 문지 약보 침모투베 왕게 메나성도스 금데 카데스나 조지 더두 러두 라소바 숭베 다 라르체규 튼 강시 레시 네급 잠지 대잠도 뒤뒤 도발 코아식라 시에바 레데 대탈 민탕 칙소 강양 골마척바 딘데르베스나 디자원이네 말이 양만아 제든 시부 조배 튼데 뭐 더불라이나 구주요르베스나 구주요 말이스 공랑의 슈버능시 대야 리시 급수 네급세게 민딘데 대송하라 디 튼다딩에 대나 개침부레스 디급기 리식시베 디 튼다디 카라스는 네급세라 소고 피게시나 급수 잠시버스 디 튼다르와라 최장 러두 이내래 조지 이내래 더두 이내래 그 땜베 튼다디 조 누버디 카데스나 원의 시에기 튼다디 네가 잠시 컵수 잠시 레식 잠시 뒤디 조발 코와 딘데지글 시기와데 빼차샤비나 나도 친숭오세 당하는 신은 숨주바 니르시에 신도 더부 다 러두 체디니니나 러두 첸덴기 베인스 시에초그제 시에초그제 타이네 치송오 타랑 교부 치나마도 지스미용오 숨주바 디르시에 신도 시에베 튼테다 리베네 디르쩐베 미남지 신발 규지 지버더부 러두 체기 지라 민탕 치소 유튜네 고초구 요래 능구 초안나랑 아주 해세계제나야 딱바르지 구규바 근데 네 베디샤 나도 딘데 스미야벨라 땅고 주고 전부고 뭐 최고스 가즈케랑네 타파르 가르치뇨 예베스 만드베 게제 딘데 시에베 겁라 게제 디나야 튼베 고 고세 동조 로아 네데나 디난라 야이나 머시 체비나 자존 노조지 레디 이네 딜러드 tundemadi ngose tubure. Chezang dango, chugu, jembu, goyobu, chego siduzane tanda kongo shubu nashi. Geje nangla takwari shi sheta shemi ride, di nangla chungwe go go shibe dadi mada yunjamla chinje shibuji ride, di tunda di kari dengwa arasana ludu che deng, ludu tunda di dembade, yangma na zuchi tunda di dembade. Chezang dango si kege nang lebe di, geje di shi jila chugu, jembu gobu chego se, mangbu ludu che sumzamchi. Lodu da sumzamchi, kage laya nganzu samshi da yishu shidu le yore de, di je laya mingtang chi shenda goyo ma chokba dinde zawa yin menba. Yangma na juja kangshi yonsu den chaba, mingtang chi goyo ma chokba dinde zawa yin mariba la. Cheza di tariyang mingtang chi so, shen gosu yuba tundi nganzu ngomba zam chebe. Re, chezang, ko ludu dajorgi chunyi le ndokba ji rede nge de na gyonyo ma re kage li ya yishib che gyo ji ruba la. Nge se na ludu che gi ji li ya mingtang chi le soba goyo ma chokba dinde ma re negab zam ji te zam du ndokba tun de ma ji la kogu re se yonzu ndokba te ji la mingtang chi gyan goyo ma chokba dinde zawa nyine ma re.
1: 新建那么做公共上，唐代开南村新新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的南平江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有秀。
0: 我就开别车了呀，小路路在外，下面顶的那边，桥下面月头是个白旗，就是讲个白旗罢了。桥下面月头是白，白地那了呀，他那种桃子也来不得，俺那种桃子也来不得。第二年个人呢，老多人，前阵小路路在外桥下面月头是白地了呀，一群人都在那。
1: 头大地，老多汤，二大地，老多张八宝，银西，送南北的。俺嘞，今天送过来的工资卡里面，三六七等都在呢。二大天接了呀，明堂七说，先快吧。二大天，就把通过天破解都属于被催的了。那呢，老多张八宝，现在明天的就说不得，生不多死。
0: 성우도 폐지 리본기 라신 셴베 군젠당 고바 체가 치매 있네 딜리아 군제 셴다 녜에 매버지리샤 폐지 다가당입니다 군제 가라스나 차오 시베 어디 지라 냠네 유토 시베 민탕 치셰 고바르 체우르 발라 체장 토디르도르 어디르도 잠보보데세게 따와딘데지 떼나무레 따와디 떼고베 내디 코바투고와르스나 어디 제리야 민당치 현례여르발라 내디 디고라 저디렌진 춘조라가 제베 구상공갱 나와야 드네디 토라 저디렌진 춘조라가 가과 침부지 견샤스 저디렌진 춘조라가 컨데 숨어드베스나 키랑게 숨베 너도 잠바보디 너도 인구르베 인구마레 숨버레 미나 러두탕 개발제 임바탕스 계속 지랑가 숨베 러두 담바보디 러두 멤버이나 내가 러두 뭐인베 전신식 대마지 거지 인구그래 숨거래 이나 러두 담바보 태야 내가 가자스나 러두래 숨거래 러두 담바보 태 러두 이나 러두 담바보 태야 러두래 내가 담바보스에게 민긴대지 쇠고야 민두스 더디든지 둔루라게 가과딘대지 교낭샤 제장 디 나대 대변인 드네 디고라 드드든지 튼루라고 숨베 셴메 양문나 리셰지 레샤 섬섬두 나도 푸이기 까비셰베 겁려야 나도 까비딘데 자리에 까비딘데 겁려딘데 유발라 나도 옌고치 라 디지

생각 남소. 나는 유행하나 저 초에 처리야. 선범하기 배급을 개시 미식이 재련의 좀 다시 대비는 계란기 토리야. 땡땡 자소수기 노아진도 갑시. 당연신 하나 저 양심결하와 지배급이야. 미치게 좀 다시 대비는 예가외 미단님시를 샀음길. 시장 좀 다디는 미편전 청균기 특구 참모디지라 야 미신다 이왕초과 집에 탁성기 뺨가부디니르시 다디랭기 리그제가제 추디시베 리젠디나리야 나부초 좀 당당 제외 송세카지 추디시윤

당 안한 주 어지 미루 숨주 개외 급리야 텐도 미디에 돈리야 좀단 기켄 유비는 더 디인의 레지 린단 채워치리 숨기 카레 수비는 돈 좀단 돈야 디인의 레 숨는 디기 유전 시발 딘젠도 좀단 유는 숨기 상계 디인의 레 용서 최토지라 좀단 유는 키란디라 나양기 돈나 더 좀단 유비는 미유라 지외 킹토지라 좀단 디 Simki Magasuji ki du zimin cho di ta Pianzun zi ju ki la da shi re shubi yinile Majibu mi du simkin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레공 대게 룽치이
3: 로트르 디니 소웬 람니지
4: 체리르 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한게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이기기 소아 소웬 람로
5: 자스탄 덴베 생계 남초 공감사 다들 캔네 생고 초벨레 센테니 변종 롱친 닌체리 콩 벽에 롱친 키 초에 남조 시벨레 센티지 말레 센조 용슈켄 노브조아이
6: 생계 링게 말레 센조 용슈켄 조가이 안줄레 젠디 리스다와 탈학베 닌콩키 추즈 중니 탄감게 토타 치즈 추즈 추베토 락도 카바토게 닌체 추리진디 지게 투 주풍 윤시베토네 튜직 투 센한 토그리

0: Shaji, singing the new Chinian Jelly, Mongo Shurbal,
1: Jijil,
0: and just into the body telling the Kerangin, Jiminjida, Nunchumanabar, Tonanan, where
1: did
0: it one? When he said he came bedang and in your corn shubin and shinky, Sushimadi went on to Dantanashi, Tewagan
1: to
0: That hung and shinky, nip the winner chashabin, and unto Sue Simbe, the Kalajimba chashabin, Sam Matsabin, the Wailina ya, in Jimmy Jikran Ganyago Yuva in Ele, Wailina Sirik, Sunyagi Kumushumar Bella, did a tang and shin, Sunyagi Gamna, Lugoya Tia, Ketchamusridwala,
1: no,
0: Sine Kagamna do Shajaya, Tanya Cheja Shab, the Inele Mimanguchi Tolina, the Tanya Cheja could do churis, Gondo Habrabala,
1: Jijil,
0: the Inele Kerangian, Tanya Chebi Nele Tia, Kango Chetsab Gudwala,
1: no.
0: The Yank to Jurimbu Shabi in the Dangan to Changyar Chebi Nelea, Kasuria Putinje, Jamandayan kissing Chisip Jedwala,
1: Shishala,
0: Gimbe Nelean, Cesolia Nut Sosips into the Mada Kerangi kiss it, Inchiminji Changyan Nambi Nele T Nelea, Kango, Chutsap Chiwa Dirisha. Nasando in the Constitution and Singi Jelama than Telamatan in Jimomo Hamatin de Yina, to Jurimbu Machimbe Nalin, Kerangi, Chuo Sabi in the Inchiminji, Tabu Yawch Sunang Wadidwala,
1: Nas
0: Tabi Yaw Sunang Binaya, Dinangi, Butakashe, kissing. Chingo de Gelepa, say to Yuza, and did Sabi Yawush Sube Mungshi Tolia, Shine, Chubin, Yaw Yubshirishala.
1: The cell. Diana and Zumbuddy Tony Shubina, look this, Zigatoni Shubina, Denfan Bows, Shurbala. D. Dana Zu Chusung, Nubich Yurbala. In a letter, the Chusung Chase, Chusu Shile gets a duty bina, the Dina Lo Yubesella, the Chuju Mazing, the Dina Lolia, Butu Portin, she give it his Latana, to Guine, then your Sungujana Shala. And the Chinan and the Denfan.
0: Tangananzu, Bishashan, the Shokwe, the Kalas Nane Tunje, Tusananzu, Shinje, Tabsuba Chasha, Tanganazu, Tishaki, Lok to Chuja Mambuja, Tusung, and Nubio Rivala. Shishi, the Jain Dutsamina, that Kiran Chalegi, Chichet, Niminga, Lomotuce, Inelanganazu, the Gondal Dutsamina, the Kala, the Tabus de Dutsamata, Ananzu, Yang, Gilu, Shunem, Dutinjakin, the Kalas Tabun Desha, Yangas, Oguam, Kurtu Sesh, and Sitinjakong, Yusip Rivala.
1: Shishi,
0: Mashita Dibishira Chumber, the Inele, the Juki, Jessin, and Loria, Sepshira Kunasha, Tangananzu, Tusungi, Chosu, Shizam, Gabe, Chilia, Kirangamutu, the Shela, the Jubina, Ayanganazu, 내래 장르 야부 최고에 대한 개침 부터 동안라.
1: 내리샤.
0: 뭐신은 다 콘슈슈는 신기 춘중나야 티는 곰시 야부 신부 이내래 이내 그런 게 윤진 류베 돌아티는 다 자네 최고 맵지레 동안라.
1: 리샤라.
0: 최외 간에 있는 열개 투수 차와 최외 긴기는 당하는 조직 랑무 대배 셰라 틴제다. 두즈링부 친교 틴제제 동안라.
1: 리샤라.
0: 제지 최빈의 다 세도 포베 년가 체르 주고 유자 당하는 주수고 대탄기 체도 있는 야 대태리는 도나는 규 정고에 내래 수군이
1: 是 발라. 다자제르 콘리아 슈슈능 신체제 준주시자디 야우시자리 테웨강안안 주다 게름 남보소 발라다 암라 초이네레 준주시자기 삼로티나 하장기 슉쳔부스도 동할라
0: 주자
1: 이네 삼데야 당안안 주 요산난 고입질이야 양안안 주 게럽 초이네레 김자나로리아 세기 토네 차샤브네 세디 편쳔부르 주이브네 쇼고덥지 망부 주이브네 쇼고 촐라 팅겨 딩겔레 추나 아야 쇼고 스웨브디 슈고 샤나 딘제 쿰시 요르발라
0: 시시
1: 이네야 삼데야 당안 주 두스데비네 키랑게 탄도 최신 디 촐라 티조 유비지 추구여 라얀 치수 키란디 최차베지리 야얀 쇼고 네기 발라 야닌 부 차두르바 딘제 인도 좀 봤다 띠는 안안 주 직치도 좀 봤지 디는 지 탐보타 지 세브시비 중샤데 이네레 디당 지 디토네 차샤비네 땅나 주 총도 무슨 네 총급디 비알레 샤르동 알라 딘제 인도 좀 봐야 참데 이네레 다 노브조알랑 니게 이네레 다 마시신 준주 시자 난고르데리아 세리 디토리아 강수수 다르발라 딘제 거블이야 최나 제 딘제 스남블이야 녜링잉 부 최나 고 수업 들리는 거 차야 되는 건 안주 체리 담모 좀 진도 좀 봐. 디테일이야 랭게 주 돈나나 제다 셀라디 수도리야. 최는 유청구 주기를 봐라.
0: 다라실로.

0: 저를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다 비우니 다 쓰임 받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주 레워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 이.
6: 元宗隆庆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

0: 치두급기 샘띵기 막 카치 밤을 헹기기 깨져 잠이야 메바 부주탕 카치원의 고소유 티마치 마가티니 샘기 띵수 차유
1: 암라 발라야레 출렁을 피해버리베
0: 개요 마시 아메드 아마민도 왜 둔도
1: 로시니 제니 하고유 발라스야디 미션도 나름도 요마시 내 발라게 그뒤 내래 수수 대묘대 가야제 출렁을 주우시 나다 암라 개니는 신 랑할 요시오지

0: 암라
1: 어 아메 어
0: 미츠 보고 신다 창물로 빠르게 랍자게가 용기
2: 개요 맛이 아메디 아메 장게무도에 차차캬시
0: 참아시
2: 아시 근데 참아시 아메 딱봐 장다도 치야 퇴쇼 주님에 봐
0: 그때 김다 천주 천일래 암라 이기랑 경캬시 차법들래 언니를 그때 있는래 니도 치래 여마시 아미 어이스 드슨 발레 아 캡츠 치냐 요 마시
2: 어 아메드 장이 아니 합추다 든지 키드 장게 아무 마세 버카지
0: 아무라다 발라스 지금 마시
2: 어 아메드
3: 치드 걸러 냠십 김이 당 왔어 티니 튜두 난키 부주타 시미 마인발 딜레강 부족이 찬우 럼뷰 출러 남양 커섭치도 매비 딩슈 딩시

0: 你不听这家乡啊你要说那阿妹的我这我觉得的我这你不会说看见不得露露听这那说说这张屁用给你不会懂得是对的像俺爸俺家
1: 다소대스도다리리리리제주용기보다사오스도에암라당아나다님지르마데발레도르도르추당아카시세야데아스겜첸시세메베수직차데샤레브들레부세브나이제데부제문도당아뇨바한당아수고차다데부제문도부란
0: 수고가 쌉시 개비하다. 대주 사무 통제가 챔지 따라도다. 랑가 마그디게. 다 메시지스다. 제도야 아유언고. 아시다 딘제 칼린 세우레.
2: 그시지. 르니기 소소 류통 체바티. 키랑르 쯔스바티니. 제가 도토 메비에 류심니게 마가타. 경군티인시 런의 순두급기 쿵루매비의 차주창마 마원비의 투주강잠시나 런이기 린두침부시 쭈구바 아장주민시
3: 왜 부? 랑 갈시제대야 립제
4: 고마이 개외하다 미신다 나리야 투제텐주야 간단히 예부정도지
3: 야 다야준 让给好古多 让给当你的, 谈的缺大姐姐, 让罗军你总该去而去, 让给叔叔, 弄出的给了呀, 我连要去去去, 就去要动,
4: 没想到罗军你的, 拉不着主要的, 不上去的, 该说这呀, 看到压力要做事, 但你罗军你的, 那军托他们看的, 都送看, 送到哪里吧, 你几个没见到了呀, 你老中你可在有的, 经过了就是他的内心, 我的军队等于也是超多了不赢, 但一年来, 我那军队等于出的, 说起来一季青年民族,
0: 不, 阿美山妈推了古典我, 等到阿美山古典有的, 过去没,
4: 阿姆拉, 广播不说,
0: 他听说了这东西, 不让给救救呀无尽气血啊国中哎
4: 阿姆拉,
0: 谈得不多年没四季来看着亲友们我让西姐把老爹吃不死我阿姆拉我让做卡多宝都金藏的来吃不死我吃不死学的我让叔叔的下和你妈我被我让的这下但阿姆拉我让叔叔对阿姆达定这姐姐叔叔罗中你让我的爹爹对了藏不没有叔叔
2: 阿妹，咪咪子给不来给个忙掉去，不然给罗中你那儿就要我接单子，眼睛面子说说刚白干了，说说烂头不起啊，阿妹的，阿妹让顾点我。那是。去同面给工贴给米当我提，人你碰水都周围看一下子的米，伊那呀。 人你给当个前边中这扛着西容说说人你给跟着苦鬼吧你阿强去面试
3: 喂不让罗军你拿了我

0: 나 단 대심이 뒤진 나로리아 로충도 수자 흔히 먹고 세제 남노 체제로와 아니 또 템바 진리를 된지 아니 정간 로충이스도 레든 조신스 다 단다도 시련제 때 동원에 전에 시라근 교업 참기기도 카린스 제 수업이나 다 미지금 메제 나로리아 가소라 다 로충도 세네 문제 야면은 신은 뒤지대 하장교 꼬머리 마세 팀지면서 요한맵에 뒤지 된지들이 된데 인도다 뒤지 뒤나로 행게 인지민지 소소 랑조르 진진제저와 소소다 직 삼무야고 단세제니 아니 내가 가르이네를 섭서주다 하생게 개청부르샤 계속급 뒤들 남노 쇼비이나 아니 메시지다 배트 근데 소래 졸란드에다 다 직 뒤님에 차야 딘제적인 인가 하전 전부도 뒤지그리 니네 다 에 가지게 파만 행게 소리 가르 준도 중송했으나 에 다 미스디 미세나로 가소레 지기 먹기비 내제 야메나 마데비 내제 그도 가리니 용세지레 딘데 인도 미시지 투나로 지기 마데다 먹기 용세레데레 이네레 사잔 편준다 지 첨드나 하바도 부르리아다 지 첨드 냄베 고네 김장 그 죽인 냄베다 지 쿠유 중요하다 하장 게 첨보레 섬도 랭게조 켄세레 나나조 소에 나로야다 지 김다 마우지 소소 Nikab yam na jik ming duengi da jik mokiba chunchun jil denji zi ane kimzaam hanzaam zi ane kimzaam hanzaam kuyo tela denji ane puzhul yama zi yukshak da jik tundan zi tuyda nama kundung anzo soya na tonya zirwa ane tindaya ki da jik kuyo di puzhul ina shiraki da jik gyanji chigwib da hajan ki sabari ngara rang da jik gyu nyongwa lumbyo ka na deb inayla da jik kimzaam kuyo da tegaran zhuwa yor sengu du tindaya yindu ane pamal hengke ki puzhul ya jikyo naya ajan chan thang nang shi pinzun chamdu naya da shiraki kya chimburi sengu du ane teda chibji da anzo nanyam ki jiba changmya rwa susu Langdulia, Jinjin Cheze, and it's like Lamnom Hadiak, Samutan, the Shiraka Ketchum Brasumudu.
1: Kanzoya, Tanda, Kimzan Taro Rosu Deya. Muni give in some jetus. Sosoya, Chudo Chineda, Tangnesin, Sesetani, De Kanzu Chedrava, Tangnesin Kawachine, Donzo inele, Muni, Jinjin Yahochisi. Dajima Kanzune, Zurishilha, Zongan Shleta, Duzumba, the cup to do Naya loves to give me a shun the Yawkaze, some do. 문에 치차다 주시
2: 슈뉴거러 로람 토마침부터 김장 럽수이 텔러 티웨이강 파만 넘니기 심지 지도 지니 퇴문 토러 배준 치바 당느시 머티 큰지 지인비니 티레 게메 슈와 칸달 난츠 치도부 티니 정니기 랑츠 촐라 미당와 타 김찬 넘미즈와 추수이트 마당와 人一给没在，对你谈点么事，解决天你，特别谈不听我。

0: 대시다. 클라스 두 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0: 딘제스 제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에.
2: 리샤 바락 송롱은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클라스 두 이섭치고야래 망고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턴도 클릭클릭 대기비야타 캐나도 이내래다 시리 유두양 개치마슈야 텐동한 주 시리다 진짜 촐라마다야타 카라세 차베 제릉한 주 쇠신다 엔젤리안 체다 존티데 자유메레 나오당고르다
2: 에세 아말라
3: 아말라 순단리야 대비이노 카라서드 오네 쿠로 몽고 시자유브자
0: 오네르다
3: 당게 이내래 트레네 쭈치단제 쿰시 야우치 잡치기 이발라
0: 야지 야지오 니에 부고 디니레 야가치 여럽 글로딘조 당랑조 쇠조토 문보다 여럽 쇠조토로 탈비던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제기 조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송에
3: 레세발라
0: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양랑조 클라시 못돔나 다가랍시샤 먼저 디가 촐라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두게
3: 레세발라
0: 어어
1: 신부시도
0: 오네
1: 제자님 신부시도 촐라마담체 양치소 아
4: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谢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来出来灭当我谈，谁来给缺点他，点炸了托南去吧，缺当去路了，一路给孔谢加过去，难过。

심주 체험시 유리마 고와르 공기 에이초디 제그리 레모 장쇼 더버드네 유급 윤서 중외 최대 락린레 뒤전인 시바티 모연네 유바 대바 지도바 중어시 디네 로니게 제소 콘라 릉주 체리기 접장비 민다 톱시 제로 제동 국기 줄글로 루신 포르기 띠시비 제규기 중제 폐제네 텐탕보 닝드용오 신규르충와 딱제 지도바충 디제네 차드웨이크이 장의 기연기 차례 디멍시토네 모두 최도 제디 와이 주디르 디네 닝드 신규르충로기 년시 사부식니브시 광기 심주그 레가라 좀제 침부토베 제로 책동국기 니스승로 코라인지 캠브리지 로브 침미 코원디스 최도 칸시비 운진 슌바 꽈샤나오시 루스포르기 뒤쟁기 낭토 몰로기 차지베 룩드윈타 폴로기 차지베 뷰드유나 로티리 마지베 우드유양유나 미초과 지유삼니 코랑키 로모초다 냠도 뒤디 코원디스 최도 칸토 시균 하찬치웨 최대 체시식 라레도 다웨 고잠부시 공기르완니 양웨 중제 뒤쟁 닝게 춘니 로 마지베 우드유세와식 수르도 쾌된 제디 뒤제 디다 유바타 원소 댄판 치도나 삼미 원장 롱어 투명진라 가제 두르 제니 최다 나초 레망고 제장 제부마트 이나 루스포르기 우드 오르기 섬즈티 차드웨이크이 섬소 돌라 리무치바타 큐버지 차드웨이크이 뒤쇼 하찬치웨 추디기 릭시 사르도 통니 디 구이규기 뉴르세 와이 추디타 덴네 민자와타 와이 추디니 페이지 웨기 뉴르세기 뒤윤규 체바식 인야 콩키 사르도 통웨 추디기 릭디 뉴르세니 오역이 뉴르세기 주제 직상도 리브유브시 차드웨이크이 콩감 뒤비기 최도 지배 미과 뒤초소 대디 추디기 릭디 제수 신라 뉴베나 디에 추기 릭디 가식 제수 티니 뒤전인기 낭르도 응어쇼 침비 슈크톱지 틸라 댄네 닝뒤 낭르기 뷰뒤 대뒤 충와 사르도도 없이 티니 와이 추디기 지례식 자완의 민비 자도 왜 그이 최디식네 틴제 추디기 릭티니 와이 추디머 인바 록뒤라 자례신 뷰뒤타 차라 송배 릭뒤기 주버 최바 체시

0: 따져 싸우시 때문에 장외 남라 시드 지급 날 중요매에 차나시 영시
1: 남수 뒤럽사비의 끝공등에 대한승계 세일의 권조의 치드 지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랑도카와 송갈 미디 지겐 부조 남탕 주수
1: 전제기 미리 비치소를 피해 쇼핑팅이 도쇼 간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0: 제발 슈누 잼네 지베 류제 칸타 제구 사고지 지메가 고예체베 두즈디 순주 소앙알레 미뉴 와체바타 로시보로 지메 탐야나 짐바마웨가네 고체베 두즈디 니 숨자 숨주레 미뉴 와체바 녜즈니 모타 제갑기 팀디 케베 두즈타 공신 로브제 공신타 야스니지 닌다레 지메가 고체베 두즈디 시즈 예레 미뉴 와체바 마용제 류조니 모로 시소라 지메가 초용네 고체 유시 민의 파라 존재 용의 미리 창용 류제탕 주배 자균티 민외주 닌타 차 시송신 주배시 니도제 민육석성 류 나와지배 치제 닌게 마용제 류종님어타 방제 매도 분배 미리 류종 전도 제목 깜깜와티 조만남의 인내 유고 삼구 퇴례 링키 마용제 류종 치구 대내 소녀와타 전도 나 중계 루카키 차도 대비 미리지 견구 전신 당답 제배 샵도 참내 마용제 류종 치배 조난타 순수
1: 吕泽基基座尊祖尼马永基吕泽孙秀皮瓦齐别插在插木德布日了吕泽基就叫马拉推古仓的东位高泽独秀西提为江日西子重基基座别刚泽波罗塔干库平板波罗中地波罗杰基吞座江巴西以给女胡大端行月经真都起过那错直座齐巴爹呢加杰吕泽了搞不起跟错了别日他西在蒙别来的对的马永基吕泉起过定色皮瓦的阿尔维贵的单月 不要打击真多了现在年差给用它怎么能确实可以因为路线人现在重点去黑马拉也给为给及刚过他是真多给不起不他我把出不借给现在同步来听卡平松操办案力主不起不是真多拿手背给个其他客刚过入卡他但他们帮忙不现在推磨没人被人群听过这站修建前面其实路线给给站去在其中情绪 新呀大姐给出别中华西北马永给吕军给决定作为结果他现在从一筹码总体虽军大片真都给批不他甚至在去给德语结果把他们总这些想起压在人类结果所给不大结果盲错给人类他吕在错误拼送措施当我们在现在没人人类他三公给开决定我们把这些 马永基吕军前辈他随时吃不烫真都给其过我才吃我在真期新店被女子军团通马的我们不出不说吕子给读书冲给提批给给车局那样说这些国足十三百头其实冲给提提为八二七给给那么久头呢来团必须七十动瓦烫两个七档三对七的马永基吕军吃下不菜头为批给了规定给
0: 吕泽多片冲击的去密切巧速狂行前辈断绝前的推入三边吕泽恰恰去我擦起为有连不归不是三连接红浪的南部生主不定的国际图充满了美大数马用吕中给策略出了协会被听众的事定的决定作为职场协会南京学长大学习
2: 新竹林街，谈得起呢，喊点你们创呢，贫穷农村人群来控，别个农村给送个吃粮局呢，三星不提呢，新竹的官队工匠写别起这类钱的人，我来今年转学看，一些养钱人，下面那不出母体节，新竹的官队工匠来请给农村，新竹的官队写不提，新鲜那着呢。官队新竹，他也讲出来，贫穷农户林里，欠了不？新竹的官队工匠来请去，新竹的官队农村。
0: 三个链接，龙华村九个百人让给去，听日南西来过麻辣转角之下，下面提过一囊团西镇，此时同住了呢，连接错误转那个谁？三个链接，也就是中国南西区的东北，南西来过北菜头的配件店，拉达区西，你当家没有资助落呢？你当家没送出落牌去哪？你当家没送出落来过？中国南西区的各个糖厂把它，出价推过仓话，女办公员去，小区认定这一点，提了南西来过麻辣转呢，现在让的进他来过城里进。 小区南北街，来地西来街街区在我在台北透露着他，刚才提供咱们两个，我们去出在了那边，边角他介绍偏街台阶，南西小区哥哥台湾李宝公投票一把，开始对不起，出现南西来公街，也搞这么谈，新进人别南西长期团在，偏走地图街南北走过他，人把年前来过他，人把西小区南西来过过把推过仓都当年。 内积有就他，他家用数两句的，来个南北西差不七九趟七级，也可谈新进去，南西小区团座人数七十几组别，也可谈新进去，代为六十新进设备去新进他，重建总建去，来个进去，规矩排去，脱面新进去，扩展对对一路都有不是。
1: 新竹林街，他是从业区区总十九康去我们人类送给来条了地脚康的车厢，下面提过一囊团，是不是只能堵住了呢？林街村我们住那个谁？
0: 新林街。 Jumbani.

0: chajengola kepo me nyam sangola inala chungsiro ini jadang yule chungsiri nge nongshu lenje le buye yil
1: no no lise
0: la de je ten chi kong da ba ma wo long de na ku su se dang chao lang ge xin zang xian ji ne me ji li de ji ga yang da dang ji xie zhe xin mi ji xu ju yin la de je
1: no shi lin chao go
0: la de je ku xin go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chidi chendi che kusu setan yue dreshi mindi shi jingi kena
1: ne se lo
2: teni sunshe dumzi pi chokji sindi chendi
1: ori sunshe khan chendi na yu na
2: nubula ki loli gantin se di dumzi mbi gomen do
1: ne se ne se to chi lo
2: ta lo Somangai, In the long days of life, song I me loja ja ye ja la yunai kundu chala ja ye kundu chala ja la yunai Engene me chiri yola ave Kisanjewe me nama ashe nama Wa toche nakela
1: Nese, toche na shuyin lo
2: Nese,
1: shuden jago
2: lo O, shubo Nekukdela
1: tumae
3: 那英国我们啥？我不得嘞，看着给俺这做了的，今天做了，今到这些了，number数咋个？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咋啦？
4: ane kien tau tesi na nombal lingue la sinche dikini ane kien nam gini nila ligi sinji ane samten hinku yung e tesi nindu yu ine shungi do oge la
1: lise
4: tita cha to na ane dangin ni toko ge toko sangko suna suna la zho na nge tushu ki minu yung da na kanju kaji lingue ge toko mima unji la zho na nge ge ane chungi henge ane kona do nila ligi sinji na ne ane samten hinku yung e nindu shungi da na tita cha to na ane 생계 쇼베게 저희 돈에 아니 천둥난지게 좀 그룰라다 아니 도굴하와라 아 저 신고라게 아니 또는 엔다 지금 신고 용다 단다 공부 주는게 거기게 바바 시리라 거는 이게 로비 신고 용거라는 통계도 주네 아니 코난 주는다 되게 신기 용이 대신도 주는 거 오게라
1: 나나
4: 얘는 돌아 네 소셔 돈비 님들 주는 용달
1: 나나 원천하게 드는 소셔 같이 지나이나
4: 이제 진도가 남들게 진강 모두 섭외다는 게 텐데게 찔러
1: 나
4: 찔러 텐데 찔러 진강 모두 섭외다는 게
1: 진강 모두 섭외다는 게 찔러라
4: 텐데 찔러 텐데 찔러
1: 안에 리세 도무지시다로 나라
4: 나 송길아 냥도 생기로도 다 공사 당구딩 안쪽에 생도 딩물라 어 들이 참들라게 아니 뒤서 안에 가서 좀 니부디네 지도 산줄라
1: 나나 리세 나
4: 송제디 가보다 아니 간다 사비 서포도 냥부진도 제가 왔지
1: 나
4: 다음에 니부 용에게 로에도
1: 리세 나나
4: 근데 기든줄라다 냥도 생도 생기도
1: 리세 나 터진라

0: Listen, Lolo, so she and I'm at a chena.
1: No, she should have a good luck.
0: No, she all.
1: No, she did.
0: Hello, you see more come
1: some. Oh, Ponga Ponga.
0: No, Sam has shown them.
1: Maybe you give me a good.
0: Let's say, give me a nice back name
1: now. I think Ponga is good.
0: Nesela, lisena chiji sibe lopcho sibe sunse di kranga sopi ya ina.
1: A che ti tango ta ji che soto nang ge la ta, ta ba ti ge nang ge la pu ya ina.
0: Nesela.
1: A ji ba ti ge ve jung ki stan to sam mi yong ta che ti kung sam mi yong la pu ya ina. Ke ne ge ve ge ta. Ye la ka ta ti lung ba ni to shin ji ba kai ba ta. Ne sa se to to to to ni ge che pa ti che to ro mu ti che. Yang ge to ba ni ge ti che to ke ne
0: 你是老,看人家要素能的,你是不是也控制配件的呢?去,中国有病呢,你是不是也呢?还控制好不是吧?他们是不是都是有病的,都是啊,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都是有病的, 마가 안 나오시라 내려주.
1: 나 오늘
0: 내선 나 시댄 자고. 네, 감사.
1: 불러 공감상을.
0: 너 감사. 아, 수남 덥게라. 집에라.
1: 나 인하지.
0: 너 드린 세바 그네이나라.
1: 어디가지 신장한다 상례인.
0: 너 이케나는 데스나 쇼난제 이나 테티스베 럽토스베 송세디 소에피니나.
1: 당다 지한지 달라라다 덴들라 제데네 니가 분여 레덴 도주 용그란 부에 인일
0: 노노
1: 데네 라자 슈베 응어 도스나 암비도 콘들레 부에 인 림부 슈 범세다 도마다 라자 슈베 징메 글레 다 메브리 섬에 슈베 메마 부데다 슈베 덴데 판다르 부에 인일

0: 콜라디니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디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튀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위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시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뭐 다양한 권익이 면디 키시다
3: 바라 면디 튀지 유제 로치스 주기 디랭에 면 사업시 요가 친구
2: 기란도 쇼는 대조 준중치야 제신금인도 니에 딱 봤어 그유 개치가 말이
3: 오지 바라 튀지 유배 면치비는 편유마 튐바마세 면치치야리 튀쇼 친제 미수시디 탈라 뇌큰 수지다
4: 면기 편유 튀가 세볼시볼레 tūsū yūbē sūmē chūmē shū.
5: Āni tūgō yūn kēn chūchāba, bēm tīgī yī.
6: Āni tūgō yūn kēn chūchāba, cīr sāchū yī.
5: Tūgzē kī sūgū nē lā, tīgī kīmchāng kātār tōng.
6: Tūgzē kī pāma pīnshī lā dūngē tēnē, māngū lā rēwā nē bā kūr.
7: Jidū tēnē pīnchō, nā chū pā yū yī.
5: Tūg sām sām gūr, tūgzē kī nē tū mā chū.
8: Chīmē lāng tōr, tūgzē gūr sū mā chū.
9: ཁྱི དང ཁྱི དང
10: Pomo,
11: what's a good chick chit? Joe, what you come on, you want to tender? Near Pogo, look at it.
12: La Chagana, look at you, Tamatin show, Rony. Masigone, Chagandina, Tamatini, Majibone, Jimmy Doni, Azara, Jubuna, Ponto Tamaya, Tamati, still of that. Majibola Tamatis, you tell me, can he? Pomo, Jujo Tamatin, I draw you, Ungo.
11: What's Kiran, Tinjani?
13: Yabo. 자랑 뭔가 소녀 다르다. 나 다만 몇 개 없애시.
12: 아지다. 러니. 야야. 다만이 주시 대중도.
14: 闲了三屁千年，迷茫不总些啥钱儿，洗他妈去了啦。

Sengenji, Shamla, Penda Dumbe, Tse Jupitang, China Jebe, Tse Nishu Duninji, Namshi Wind the Shuin, John Mizzi Hangalo Duna, Sanyani, Penda Dumbe, Tse Jupi, Chimatang, Resupu, Rejo and Dagara Chushi, Jungju Salon, Chuchin Charo, Jorwa Gesa, Tuda Namji, Shunsha Nishu Zinji, Tipdang Remusi, Tsemo Tibamang, Lunutang, Nubjang Dula, Lumpundang, 장샤르단 샤로크에도 뉴롱춥시에 크린도 정남시 리공지 마오추도 뉴시접시 링기 응윈데나 동원고무 시즈를 차부총원의 증오법지타 디추원의 로쇼지 스범마세 사직하지라 차부치왕 장샤르 법규 닝지 로쥬당 로케 로쥬 낙수도 안가리기 시작주라 차부총원 루샤르 법규 디민 사직하라 차부 증원의 치워 법규 사직하지라 지금 뭐 거네 남 대표 사직하지라 퇴사람 조절을 법규 시행도 상인님 뭐 낙주당 시지 하사 닝지 호주당 참대 호주라 잡아총암 조절을 법규 상총하지라 잡아 증원의 제와 법규 대민이 사직하지라 지금 뭐 거네 남 대표당 가지라 퇴사람 법규 시행도 샴라 人生的重点堂总去看看能行的收益。

하사라 퇴자로 밤내 림시 지몽 먹거든요 저장자 쪽섬내 유시자 숨사디 섬주자라 샤부총아 밤내 림시 넘디뷰 저장자 주사시내 유시자니 사디 나서로 샤부총아 밤내 저장자 총사시내 주주사디 저입추라 퇴자로 밤내 림시 지몽 먹거든요 저장자 주피시내 유시자주사시 내동추라 도서를 밤내 음식 좀 먹거든요. 저장자 중년에 유시접시 장아파 생각하보라 지금 먹거든요. 저장자 군사진에 유시전이 자순파 하루 추일아 지금 먹거든요. 음식 남대교 저장자 중년에 유시저주 사지파 대자를 잡아총 저장자 뒷자순내 주구사 뒷파 구신라 남태문에 음식 잡아총 저장자 대자 뒷내 유시저지자 뒷파 현재를 잡아총 저장자 초사 순내 수용사 뒷파 암도를 잡아총 저장자 나사 중내 조숨사 순파 남중라 잡아총 범내 림신 퇴사를 범내 저장자 대자 안내 조계사 시파 소중 잡아총 범내 저장자 구자 지내 조구사 님파 하루를 잡아총 범내 저장자 초사 님내 조등사 지파 丁千라 넘대교 저장자 제사 니네 유시자니 자시 허롱라 지문 부허네 림신 넘티브 저장자 구자 안에 유시접제 자 숨파라 만감라 넘티네 림신 차부총도 저장자 뒤인사 안에 유시접제 자 디에파라 조고라 퇴사로 밤네 림신 차부총도 저장자 구자 니네 유시자니 파라 자유라 퇴사로 밤네 림신 지문 부허르 저장자 정사 시네 유시접제 자 지파라 보존라 퇴사를 밤내 림시 지금은 못 걸려 저장자 조성차 숨내 유시접제 차 뒷파라 메닝라 퇴사를 밤내 림시 지금은 못 걸려 저장자 조성차 뒷내 유시접제 차 뒷파라 야사라 퇴사를 밤내 림시 넘티뷰 저장자 조성내 유시접제 차 시파라 난가스라 퇴사를 밤내 림시 지금은 못 걸려 저장자 초사 시내 주뒷차 뒷파라 예자를 잡아총 밤내 림시 넘티뷰 저장자 제자 손내 유시저지 자디파라 넘닝라 잡아총 밤내 림신 퇴사를 밤내 저장자 제자 안내 유시사 안가파라 대를 잡아총 밤내 저장자 제내 주부사 안가파라 퍼지 잡아총 밤내 림신 넘티뷰 저장자 초사 구내 주피사 숨파라 초나라 잡아총 밤내 저장자 응아사 숨내 정사 주파라 냐놈라 잡아총 밤내 저장자 제자 제내 정사 제파라 퇴자로 퇴자로 밤내 임신 잡아총 법규 저장자 주사 숨내 유사니 파라 뱅글라 잡아총 법규 저장자 주사 진내 정사 니 파라 하지라 잡아총 밤내 임신 총 법규 저장자 주진내 유사 제 파라 니모로 퇴자로 밤내 임신 지금은 못 걸려 저장자 제사 신내 유사 피사 제 파라 생일인지 제제 니슈 뒤인지 넘신 군다 슈사르

왼잠기 채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첸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치질라 슈피 비르페드 나바탄 자메사죠 칼라 유베 베갈룬디 센젤 히 구감사 알람소 사드 응어탑덤 규체비 치졸리 체나 제와 가르치 말레 체 조조 슈게 베주인 센젤니게 디링게 되전디나 변종 시즈 종치라 조모 종기 진중 숨기 치 법차신 제생기 추비 저와 총물의 총비 주지원나 요르메 생비 단제 마마 녀치 저와 짱 시바 슈기인베 현재네 센시 유바슈 제로 제동 고제 제주 경인 원내 송 진중 숨기 니마 치라 대바신 조메 저리 양서 도베네 젠세 두바젠 타르제 카오 부유 동기 수니 터수마라 워체 기회 쇼라 포유 사다 르비 파마 빈치기 구르비 팅이 터수 머미 락도 쩨바당 터수 머미 포유 파마 빈치라 징비 이촌 나고 암자도 주네 존능 크기 즉시 이감도 루디 터수 머미 샘담 포유 파마 빈치기 차라 강교 라순 투바 지기 바리 진주 손비 도모 린치 간라 태긴 미지 주나 前辈 락다 매경 총이 이총 꾸르초 제비 루총 린신 터수 머미 체계와 땅 작 터수 머미 땅 사단 장비 파마 빈지 워르기 제상 약보 주니 팅이 강조 초 니기사 라순 투바 제유바리 진중 숨기 제당 제다 지르당기 저와 총자시 갈라인시 데니 마마 녀취 저와리 총비 유메 담자 탄상 띵순라 죄와 인라 마마기 저와 초리 섭진 리럽신 초땡비 랑단양 인시 샴라 대고르게 저보 세로나
3: 제게 때이 난가들로 진이베 때이 난가데 최 잠들아 노다 때다도 최 남가 잠라 무베 잠라 통요다 미세 중요마다 멍미 뒤인게 쪽과 네가서 군이 교용게 교용게 마 교용네 가자로 가야 두제사 땡 가자 너서 마가로 너서 두제죠 남산 빠우 빠우사 빠우고 마 빠우인베 빠우 다제서 빠우게 불러 가노 제서 빠우 전에 다 또베 세븐인데 배도 괜찮아. 또배 세보 타제. 또배 괴불로 쇼고 뽐뽀 뽐뽀인데제. 에 군데 안타 대지 공을 쉬우는 신. 규제 자가 숨도 숨도제. 리강니 순이 순이. 티통 통상 되네. 야쇼. 사테네 다도 또배 멍미군이 다도 뛰려야 진세다. 예를 놓으니 쇼고 대지하죠. 쇼고 대 괜히 먹고 삼아지디 리딘인데 노생님의 리딘 뽐뽀인데
4: 예를 대죠.
3: 뭐 찍다. 말아 찍대죠. 때네 때 뭐지 그게 가상기배. 주마 다도 늘어야 능시 용나 뒤집 반스선배. 멍미 뒤집에 깨친도랑 용토는 그 뒤쇼스. 어 독세징. 때 고당고 독세 막 멍미다. 미세게 발로 니데 대와 니데 주는 민호. 다 되네 그 되네. 라틴 독세징니. 니와 찍기 라찍라 찍나 니와 찍찍라 찍 니와 찍찍라 찍 때 먹어라 심다. 때 걔라 롱 벤다이나 걔라 로보. 걔라 로나 니룽게 니루 부모님도 눈치 제대로 이제 다녀봐 잘하다 얘기하는 내 조구를 쓰게. 때야 불러서나 양해서라는 안사다. 도시 림베 전에 뜻다서 도시 공조.
5: 그때도 러지기 나라를 제 대만 가져야지 야지야 좋아.
3: 자기는 때 매세 고란 배.
4: 매세 고란 매세 고란 배. 이마치 기어.
5: 어.
3: 매세 고란 배도.
5: 남자
3: 배. 내가 남자고 두시고 가봐서나. 드린 제 저지 전에 쪽라를 두지 쪽라 견라 유유다. 쪽라 생. 이네 상궁에서다 제대지제 교수고라 이보 알렌스 니로 겨우니로 야 라지요 콜라지 코네 마요니 예서 좀 제야 예서 거단 제대지 접지제 티네 알렌스로 진 타겐라 잉이지 라 라밍
4: 티블 와
5: 제주 전인의 주슈드 그드디 티체브베 야 제게가 돌아 티네상에
6: 제대로
3: 티네상에 보내게 좀요 타겐라 티네 다도 세고란 두지 메지고란 다
6: 차고란
3: 짜는고란 배도 대표식으로 가면 다소 다 멍미 대화기소로 간지태고 중리 여름마가를 세질 지는 남산 주떨리 되게 하라 요거면 주떨 남산비는 군주 주떨 사바요기 주떨 사바요 다예요 차수 차수 또 가 이날 군주 가지 절대제 대 남산 아자로 군대제 되니 이나 교회고 어머니고 지다미 강구 너무 치집에 우리 다다들 쟁아자기 대구배 자마진 마용야 수마야 용도 전에 여기 잘렸지 와 돈에 부디 애매니 됐지 꼭 그게 저보 여기 라스네 변장기 막 고고시게 되네 커도로 또 배고니 내려 이제 그도 가봐 뭐 보게 삼이 뒤네 쟤는 멍미 또 당고니 멍미게 가자로 두고 되고 쟤는 이나 베징으로 탱마직 뒤뒤 전에 마루 베징기 마가기 두지랭기 자세는 고자 강에 가노자 여거기 거딩기 좋아 돌아 이나 뒤딱지 유스 다 다줄래 리와를 채우이나 다 로망기 멍미 로서다 징조기 사과도 잘랜스래 이나 강에 지문 대조기 로빈 예, 테니 저기 에서 따주러 왔더미. 뜸당이 되고
4: 있니?
3: 남산 따주러, 용례 떼고사. 뒤 따주러 싸워지에서도, 누수 태집에 맞아오러, 화변, 네, 뺀다니, 전에서 뺀다니, 뺀다니, 야, 랑스도, 뒤 따주러 땡자가로, 응, 뒤 뺀다 통배만
4: 봐.
3: 뒤니, 차에 주는 맞아, 땡자가로, 뒤 응, 뺀다니, 치두고. 대다도 못하시에 민노 탐스다 때니 땡자가로만함 니고 가게 그연나 못하시에 민노 가라 탐스다 위다 멍이 묘베 다도 근데 세대 미 멍미 두고 되고 자서 다 달로로 자시나 멍미기 중진을 쏘고 어머디게 쏘고 딱제제니 쪼베세 미 쏘고 딱제 니원 다도 니원 쫑하려 배다 니원 좀 탱 당고 내내 맞제니 머루 숭에 고라노 미 마루
4: 남고 다는 미도 오키 군도 군도 강가
3: 본보다 강물 메도군이 수유세다 니원지기 상고 사마마사세다 조바 끈디네 찌쭈도 다제 까타주제서 제네 니원이냐서 겨우사 다중에서 뭐저로 딱딱말마 근데 로빈차칭백이야 통기니 류통기 로과당초 다들로 미 멍미직 당초 콜라 다들 요하시니 다누시미 소그기 딱제기 니고 제부니 눕지 하마관에 따서 말은 말 로빈텔에 두지시. 때 따서 로빈텔에 징배. 로빈텔에 징니 로빈 다 로망게 징조기. 자네 로 숨주자 징조 니슈접준 징조. 멍미 허변 안세라네 시체오베 배. 시체. 시체. 다 되네 쟤네 중진에 숨체오베. 때 되네 얘라 다 따서기 미멍미 찍찍이 위신하. 나지 빠르고네 내 체조 동도 구르보. 다 따쇼스냐 고래다.
4: 先来见了看啥居民啥哦居民的贵族的个地方都学习见了的这都是学习的大多的对对马当了今天大家养活那苦日子的也是呢啊在宁地给了永州养大家见面去见面去当然在大家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啊都是跟着多听那是
3: 다고란지 짱 마대세게. 내가 다 다도 두스 두고란 때문에 로망게 지칭보. 그 식으로 류통기 우디기 다 아마도 두스 멤버스 로체모베 마가루 샤리 되죠.
4: 샤고요.
3: 로돈데 베스다. 마가루 샤리 되세다. 대다도 마가르 롱아자지 샤고르 디링고 야징 여루 예수교 디진나 마로고. 말로 마가 샤고 직대 상고 낭르 로우자지 용 되게 독셔베. 되게 죽을 다도 되는 로고 건로다. 니 마고제 닝야 자여서로 제지 라탄데 되고.
4: 뭐게 독지게.
5: 다도 디
3: 집중하듯이
5: 아니 지지기 멍미디가 나네 추 로용도 좀 지나도 되네야 소슈가 폐버 봐 안지 뒤도 뭐 하나 주기 당 좀 배색 나왔어 그러면 지나 주기 지기 가서래 수준기 칼라디 중에 집이에서 송으로 봐
4: 안
5: 급도 뒤 수준기 칼라 가라가 쏴야 돼 나는
3: 좀 뭐
5: 지지 간 쉬네
3: 다 저기 이나 탕아 자게 혼자 저 얘기하라 파샤 독도 독도제 노샤 독도 독도제 되고 여러 되고라 쇼거지 겨우제서데 대 독도를 핑지 겨우제니 야제니 야전에 코가에 제 다 어제 얘기했기 전에 당기서로 이제 괴보를 샤나면나서 루 언제 체죠 언제니 다도 체지지는데 몇개사 체지지는데 몇개 아마라 니만이로 저 건초 쇼자로 마다제 다도 낭로 뛰어요보 언제 주는 기계스 대 다저기 샤이 독도 독도 파기 샤이 독도 독도 되면을 这学过这么些，平些、活家些，真的看对面压些呢。这我们东边去不如端的些呢。工资不拉，工资干干的，基本弄些个。
5: 哦，但出门认真干事的，忙干就票给拿了呢。出门认真干事的，写个的。ये खर्च हो रहा है क्या ही ना खाली ना कैसा समझ और बात
3: हैं
5: लगा देंगे मत नहीं बात ताज़ी के लंगा जिकी कक्तो जिले के बर
3: बात
5: लेकिन इधर तो हम चमर संजीन कहाँ की ये चिना जो ये पुगे की कब ला ताज़ी को चमर संजीन कहाँ के ना बताएं कंडेस तो
4: निवान के थोड़े गुरुम दिखा ल하래는 바주 초베 데난게 보고 총아 이네 다우베 드롬베
5: 딘딘에마 용도서 뭔가 이제 총을 내봐 담고인 봐 저 근데 뛰기나 삼도 용도 신근데네 다른 게 통 뭐죠
3: 어 자체 뭐 먹게
4: 뭐 쇼고다
3: 나 신례 저디디 쇼고디 또 드나고디 고디 잡았다 얘기잖아 드나고디 또 데저 야 별로 제 튐보 체모 먹어 봐 마바 드나고 그게 짬바이다 야, 그 진행 능력에서도 멍멍대면지
4: 혼내서
3: 저우 때 저우기 발리다
4: 저이나
3: 저우다 되게라 차는데 차는데 휴지 내가
4: 이득게 제주 사서로 걔라 초에 찾은 교부배 대성시에는 영미 기도님이 저디 개념이
3: 공부를
4: 가자 주부에서 배 대주주 도시 비슷다시 때도 바주 도시 또 가자 랍랍도시 그거 메고 밤어 예 바주서 바주 짜장아 용마 공소식이 년은 공디 농마 딕트슈 딜로 모스슴도 사자 잡고 언제로 때 겨우답지베
3: 겨우다 요거니 구조 저때 제 소화가래 여보 요거지 군대 지켜라 주에서 아주 다 조사인의 책이 되고 콜라소도 거주 접어라도 거주 접어라다 다도 얼어도 변에 넣어야게 그 여주 군대 가게 내도 인도야
4: 여주 가도
3: 요거 바꿔시 요거 바꿔시에서 때 올라 콜라쇼로 소로에서 빠게 빵대를 요거 단 소세죠 그게 빵대 갈아간다 용기
4: 이제 둘이 된다 이거 독지 디블 또 도거라 그로 용기 보고
3: 되냐 요거 요거 누세다 레블레스에서 야 놈디 주나 거에 따라서 요거게 간다
6: 놈디 괜찮아 세 둘이 레보네 자마자니
4: 상제제 미
6: 랭베사 산지 바지 바지
5: 노 어 랭표세
6: 어 어 되게 근래 되네 놈만에 디디레 모다 근데 뭐 군대 둘이 레고네 치루 하네
3: 치루요네
6: 치루
4: 공소시
3: 둘이 레고 공소시
6: 어때 거지 쇼고
4: 다 대서 대신하라고 공소시 공소시 이거 다 이거 예금 내줘 주고 뭐 망설 톰 가사가 유세 매베 중국 공소를 런스기 여 아주 몰래 말이 가도 공소시 언제 가도 좋아하고 해
3: 죄송님
5: 망설님이 나도 정말 진가는 남아 제제 투표
3: 봐. 네. 네.
5: 표유랑 가네나.
3: 다지 강마시안 강르네.
5: 어, 네. 지나?
6: 대지 년장지 문에 가서 종지 생겼네.
5: 종지네.
6: 어.
5: 어, 그래서 그냥도 숨기 다지 무슨 제가 좋아하게 되게 주름이 나라는 거 나도 이게 대지 종족이 남발라 주도 근데 정서. 강백에 대지 수입이네 작다인데네 좋아하게 지루지단다. 지기 대지 난지다. 지기 요마래 대저기 도한테 그대지 지기 로싱소에
3: 교월의 자식아리는 다 다로 망쉬지 신속해라 다로 가면서나 당거지 구유되게 짱마제니 다 사자된도 동바된도 소소 길게 멤버되게 용도 여급기 따님이 다 간수와 벨라 동사 벨라 도타타 동사 도타타 다 다로를 자식아리는 동제보기 얼어 구유 짱달래이나 다로 다들어야지 때나 가쉬지 전송라 다소 다 강발의 자식아리는 이면 여다 요함이 도수니도 니데 대부 요베데 다 얼 취 고세데 다 강바데 제가 강바 갈라데 취지고 되네제네 내니다 다루스모로 덴도갱에 덴도 다 미차겐을 차샤위는 누누 멤버 저급기 연에마 두고 가면 제 두게라
5: 알았어 다 지 디드윤을 지나 중남디 미드 잠 지나 저기 지 체야 제가 주도 잠 다이는 레보다 아니 양나 소소게 다 지 제수든지 유그러 봐 제소 키제 제디아가 배우고 봐.
3: 네.
5: 그래서 랑가디게 수도자만 모던데 레제 보통스도 제제 야 제디아 배우고 봐.
3: 네.
5: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우이나.
3: 아 전산다 간체다가 미콘돌에 제간 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제마가를 제고는 당연히 감네 누스 벙지고란 소요 옆에 시에 좀 거라. 그 보로 제나가 레서 딱 보러 와서 제고라 치기. 뒤로 와베지. 맞아 용나 갔다 주지. 쇼 어머 난가 간데 쇼는 쇼 장배. 난가 간데 어머 제자를 섭섭지베 nanga kante chuna shio nya shio nya singe changwe ta zui ki nene ya ninte kya la pali ninte sui nse na mungmi kata shuje te mungmi komsa ta ta zui lupti ama tiri nyamba shimbu kuyo si je nangsan kondzu ta zui nangru zui jo ki pali ninte chuna kondzu kata shuge ta te nga zang yeru cha zi zui tse la cha se ne nga cha tu sa nye mungin jeng ki tse gyutze ninte gyutze ninte ta shangze ninte ta So me se ken la han bo bo bo lu xe nu da. Di ge le meng mi ka xue xe ge. Da zhe sa be so de ge bo.
4: Men na ka me tab jo bo kun zu ka da che.
3: Di di on de zi. Da zu tu san che dik de kun zu de mi che ki bo nu sa de. Che dik de zi zu gu mang che tu san da zu nian ba gu yu la. Nian ba ba le ge.
4: Ni zha cheng ta zi be.
3: Ba le de.
4: Ka ni me.
3: Ha ri ni zha da zu de li la le qing ni de li la ne mo zha ta re mi nu. Ma tao jo zi zi dong ga la le qing. Ya na du la le du xe yin be.
4: de natel tombe de ingang tari natel tarame tobai lo song ga yo le cha tar
3: tobai da na te gi u de ge nam sa ne ge ying gi ling ga ka ba jeu ne ama kon to le nang ga de ru ching na ying ji mi ji ya ji xiao si nam sa ka ba lo
4: ma ja yo de de ba le ta
5: de sa lang ga de u de yi de ma nge me ge lang ga bu xiao la tu ya ge da jian se le da ten de ying ge de de ji da
6: 用手机不是吧？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同学
3: ཁྱི ཕྱད
4: ཁྱི ཕྱད མི རིང བའི ལེང ཡ མི ནོ ང ལ ཡུ སི ཏ པ ཅན ཁྱིམ ཚང རེ ལ རེ སི ཏ པ ཡུ དུ ཅན ཁྱིམ ཚང སུམ ཙ ཅིག ཡུ སི ས ཅ པོ ར ང ལ དེ ཅོ
3: 두셔지 강이나 콘저게 멍미게 탄장 간데 중요한데 디지 소화데 용어데 콘저게 겜 진에서 때 땡에게 제자워들 콘저게 로그란치 진대지 제주노 삼베 진대도 변화
7: 레스 그다음 고마 컨디션도
4: 감에서는 이 요즘 불에 자정이 경하셨던 거 아마 자기 신기나 아마 고생아 쇼고 쇼경아 친 이해가요 군인 얘기 내가 지도한테 간디도 딘데지 지도는 간디 용어 삼네이나 도세 양보 친구인이라 제 요즘 불에 자상에 다 아직 공수수 그라르르르르신의 슈자신도 뭐 디게기 불에 있는 거 자기다 제기 찍는 미소인의 파도 빼다기다기 에치고빌레가 타가지 있는 리시로 친구스나 소소랑레 세지베 남미레 세지베 팅 아레스는 로 타팅아로 친구디 간딩아 메소다 소이고들 군인이기 냠동아 친구디 다 같이 로망고 안다 아마타기가 간다 튼디 덕서지기 안들어 내가 참참 제 저저 비디오 비요 내가 뒤에 마셔 뒤에 치도부디 상아지 내게 갑조디 간지 정도 팀이 막미 자샤나니다 시에만급에 단지 아마다기 군주는 치소를 기부에 군주에 다른 거 밤만에 다른 거에 다 노동쟁 치소 계급을 보라 내 기표지 만에 텐베고를 삼자치 줄 때 린데 치소를 다 나자도 린데 저 중사지 치토부지입니다 맞아로 미지 갑자기 만노베 삼는 맞아 랑가 루길에 시기 어 당하자 내 말에 그 뒤치시에 뒤는 노민도 뒤에는 지도기 토레 차샤고 이나다 마미기 니가 자로로 다리 시기로 사 뒤진다 참지 주부 맞지 미도 제시 여바 다 칼레 멤버다 다리도 채우 시간 대박이 빈주기 내가 제조로 편지 써야 할소 영안 소파 요칭 지야 소 저와 간단히 담대 여기 요정기 저게 고치기 이나다 나자랑 칸에 시에는 디나 리워강가 두 아자 지라 도 고네 컨저기다 마트 토리 잡교 쳔 칸지 테리 쳔시 토리 잡교 쳔 당아자리 있는 버 기교 아자리 비슬 나서 된데 집이디 심딩이 있는 데 가서 친구도 타제 말에 자샤고 무슨 거 타탄데 속이네 지다는 숨차 오도 때 봐서 제니 당아자런 게 컨저 진저디 타 내가 발라 지 지지율
6: 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啦是
3: ແຕ່ເທຈິນຄະເລມີຄົນຈືກິນຈົນຈືສອບຄັນເດນອນຊີຍະສອບລະຕໍຣີຣີລະຕັນຕາຈີຣີຣີຊີຈິເບແຕ່ມີຍາຊໍາຣີຣີກາມີຊໍາຣີຊີຈິເບຕາມີຍາຫະລະຫາຖາລຸເອຕາມີຄາມເມນເຈກິຈານາເລມະລະມາສອບຕັກເຈກິທີຕິເຈສັນເຕນຕໍຣຸງເກຕໍຣີກິຕາເຊຊູກິກິຕາເຊນິລະຍິນະຕາຄັນໂຣທຸກໂຕບາດໂຕຕໍຣຸງເກ ほたぶんほたぶんチェーサンベルたほたぶんあれチェーサーでかつちょっとっとけたずらんけせてごたあれもてにたあれかんこんじゅうけちゃぐりえんでてんがでてにたんざんえんでそんがひぐるでずぐれがてごちこんげべさんがたでずらんこんばちゃむずるたどくせてさんがれちゃしゃねぼでてんろぎゅるぼでれちゃしゃねたかんてずらんけやあれそそらんせこゆのなにしょご ngule cha cha ne ngap cha zi zi le nrong mi nul. Ta che gu nye chik che na ne, ten yang chik tong la, zi drogi ta zi sum le cha cha na. Drogi ta tarung ke mu tui ni ka, che gu tarung ke ala ka, jo jo ba tu, ta zi le me zi ni le, ti ran che san be le.
7: Chebe shorki cheroa si tin xie chi yorba. Nyine si nang ngana zu chumu rinjin gang si yin tila rinjin gang si yin ki xie chi yorba. Ti xie ti mianba yin tu kina zu ki tangyan zi xinbe kari yu na xie chi tangro na xu na yong duke. Kina zu ki lam shoki kibla da pina xan chue yin la ya che mo ki tige katsu ure da jiki digre chi yorba. Tige jiki nyang ca ure an yaan cheroa su na xie yaan na ki ki sabla xie ru chi tangan xie dhugu yorba. Da kib di tu xie kari tang nang yo.
4: Nanto ya ya tu di kawa mama pao chung si. Kawa pao ya su kashu nyua choya si tu si tong ye. Ta lu tine, tinte lu tang ya re tine
3: Lulu
7: Jin Jagan,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anga, T

0: 康靖系列切语，
1: 康靖系列切语。
0: 店内过年期，票据定时被迎来了龙聚切磋了。
1: 店内过年期，票据我才气味就在了让人难吃。
0: 第二。中期南期人类茶几面的汤日记开别配给西里两位康中西里七军西别的餐饮康中西里七军
1: 康中西里七军先不听见公开啥，谈到听见个三个苏北的产地呢，票价龙城呢估计区别，康庄西里七军西北的产地是，我的产地从这趟走过去看是中营，生意那么错，结合他每日抗议呀，军人错位让娘少了点呢，让人一看就谈点别，说话日不日越不行，票了错呢，差距不大，买句吧，图面都够啊，相距且不说。天母门一边开去捡起，每日让起刷日边顶，有出钱呢，立即刷那呢，开去点边面接日边西月，刷日不呢，拍图记录我用起，落家查看些我呢月吧，这些已经刷数过月啦，提送点钱个，拍让起苏日面个贴边，有托用电管不巧，加个他卡起，我跟说他。拍都有看松的拍的，老将他心中他却不能记，据悉他六年转民，年年三转说面相忙不沾边，拍给所有日不二来黑板，推木门一边开去见个过年，拍给拉那买不穷，拍图几日，扎他参谋说说啊，能推日不的，日边呢切望啊他，各自念啊叠卷文具丢卡的。日边的穷人啊，是差不多，就差日边的其中天南人，偏去接了几点他，几片几撮的吹土就会吸引。铁定日边的千万是来把先把七八拉，日边的先南家强出不吸他，要能让咱们心里你娃都先过。看的日边的先他个主吹嘛先呢，铁他他只话预备日边的先提恰差我是先卡不是。且在拍人气刷日不他，几年去这话题呀？先他们这位土木门一边开去什么电影？矿里在哪领个去？人呢呢？平常铺路苏的路邻去一间节目话，拉枪是那么多格拉苏，拍给苏军骆驼西不地哪里呀？南屯卡着桂玉米他，加那去新子骆驼他，开把卡着玉米过来呀，接着区别这位的先出事。他听地里在哪里啊？母体呢？票给苏阿日边面子送这过来啊？跟苏道拉苏接着徐边南屯，彻底徐边。听见呢？山西能叫个苏人。
2: 你讲了，当俺去铺路苏阿日边的，面不去内外呀？你是大姐去的呢？大姐的面具的前辈巨人哪里啊？的面子送这的呢？肯定是去云南讲那个的的，别村苏人那苏人。
3: 那是不是？他的别种大地的水不行呢，没事他穿黄色呢，我们就从这企业要的。他那别种大地的水不行，那本来我们就，明白钱不行呢。唐伯本来，拿着地就流浪了。本来唐伯那把地，你拿着地土可都在穷游嘛，地就先过是吧？大地就流浪了。过了开发是不？拿着地几个程度呀？压个程度，动个程度，攻个程度，第二点呢，个合作忙不这样好。
2: 那是。
3: 第二，别那热锅也搞不了，别那炸豆，炸豆不说听着，什么人呢？那个土炸，土个炸，他给俺这个学学，炸豆的，俺那这炸的新鲜了，土炸的好，几个，俺那这的土炸几个人呢？啊，几个炸的。
2: 肯定
3: 吃，肯定吃了。提鲜了，下边讲了，你
2: 是呢？肯定是面具吃不到。
3: 那再咋的？肯定有。大锅了，我听这个说的。等那面具吃呗，就是那当天山那边那面当中面熟着呢，面熟熟了吧？
2: 是。
3: 我们云南的面就那边热热了，面面着热热。
2: 嗯。
3: 它熟了吧？对，要水冲了。你熟呗，就是那边那 세단 되긴 이제 로도다 그래. 로도대 내가 딜라 매한테 저도 지도 더저 약식 가르. 아, 대전 거 매도 누가 되자 그래서. 대대 아니 거 매도 소요. 되는 맨주에 제가 좋은 거 있나? 맨나 내가디 갑자기 흔들어서 때리면. 그래? 맨나 차지 따라가 제가 좋나? 차지 따로 있나? 아니 거 차디 갑자기 한줌만 좀 많이 했지. 그걸 내가 되나? 로다도 돈도 그 중화디 될 때네. 그러나 또나 맨주 제비 여름나 갑자기 대단히 갑자기 맨주디 네가 치르 등에 되나 갑자기 약식 가르도 해 된대다 약속
2: 예스
3: 되나 맨나 따라가지 제가 있나 아니 따라가디 더주 편대질 지에나 약식을 해 어 근데 더주 편대질 지엔 따라가디 야고 용건 말해 세조 말해 된대 랑도 망부지 지 대신도 또 대대 대신배 들어 배나 다른 매지 소연이 매지 땅가 중네 뭐만 있나 더저 나 매디 다 디니 매디 다 사바 땅으로 와 땅인 그 디니 땅가 승리 땅가 어 디 니샤 지구 왕신 더저 근대지 매디 땅가 고조기 세조 말 매 당부 땅도 고조기 어디 어 내가 대란 기 로다 선수 때냐 매디 더저 근대지 때네 약속해 어느 딘저기 던져 참마 다 면제 송제 말한데 배정으로 와 던져 참마 어 독세 다 시제 랑린 주름 나와 던져 시에 막 랑도 치고 와 디 가르치고 그랬잖아 강에 맞다 왔다 때우니 배티 판다로 가래
2: 네스
3: 그 던져 이렇게 계시 보여 봐 디
2: 말한주 배배 매서 둘에 제야 뒤지대래 디십지와 제주와
3: 이겨나 역시 좀 더 주다 내버서서 맨데 더저 근데 질당나
2: 야셔
3: 세장 거기 더저 거기 세죠 말아
2: 진짜 당나
3: 어디 나자딜라 팬터 차이메 어디 디 던저 대야 된다 요 어디
2: 면지 송제 티
3: 어디 던저 면지 송제 십제 티로 와다 마 박린 제 주름 다 디다 디 전배 아니 망고지 왔다
2: 네스 네스
1: 아니 갤라근 슈거다 폐기다 어 멘타 지 시베 링네 디니리아 첸릭 시진스다다 릭베 슝룩 시진스딘데 카르카르 주나
3: 다 두드르 시베 있나 말아줘 첸릭스게 저어 봐 첸릭 시진스인데 첸릭스게 될라 콜린다 니요 지 카르라서 첸릭스 동안 좀 남기다 망자 있는 정하는 좀 미청매 컨저스 뭐 좀 그래서 첸릭스게 뒤 고 뭐부지글라 심주 쳤다 망부치에니 뒤 나와 주림나 접던서가 말이야. 니베 서도 니베 지기 말아서 주제사가 덤버딘지 생리스로 와. 배나 뭐버딘지기 배나 누베 가래도 와. 뭐버딜라. 아니 디 가르팽기도 그게 어 된다데 양타고 그래서
2: 제가 걸라. 생리 있어야 되라. 뭐
3: 생리지다. 이게 좋은 말이야. 보통은 더 양타고 그래서 그래.
2: 됐어.
3: 디스인데 땅 안에서 배나 생리 당고에 고와야 된다 제가 있나? 아니 고 체리기 말하는 심줄 된다겠다. 응원감 체리 있는 가리 있는 자꾸 등산 중이었던 배줄 땅. 그 심줄 전 사도 니어 심에 있나. 다 그 사도 니에 받을 때 이내디 양타고 이미디 예술에. 배나도가 로접장 양나 로니슈 좀 시중어 중어게 체리 받기 심줄 전 지기 두대서 받 니에 받대. 야 제일로 주니슈 거든요. 마리스에 지금
2: 또
3: 계속도 그 양타고 있는데 딱 사바지 접든지 니든 니브르다. 그 양타고 이미 니스래. 당하란 좀 니빠도 가르고 쓰고 와서 넘기고 말한 좀 칼. 나디는 생리 정신 생리도 템버라는 데서 양주면 생리라는 데서 야 동주 양타고 쓰게 들어. 나디 좀 동하란 좀 베베서 와리고 되나. 다 간제스 고하는 거에서 생리도 템버지도 그 다 양타고 이미지. 대신도 말한 좀 단다 표별소화를 받아 지 동조 당부를 얘네 중국 강로 도빙도 고마 숨겨 있네라 양주면은 또 서바 또 직신 동조 서는 게 동조 장마 고 숨겨 되라 아니 재매기 보지 마 참마세나 양다 봐
2: 참마
3: 밀로와로 와 그 숨겨 동조라 아니 말한 저 나가서 미디움을 많이 봐
2: 빨리
3: 고 겨 남주도 된봐 남주 표도 친봐 아니 고 참아지 인데 뒤숭에 아니 마 양주면도 좀 봐. 양주면도 숭에 흉돈도 정말 다 참아 임봐.
2: 어.
3: 그 양다고 임봐. 아니 제리 임봐 지금. 어다 동성 말하는 거 과연 그거 디송데 말하는 단도 배우고 소화리 거 있네다 연습은 배우고 뒤를 리슈네 송에 배나 조항에 리버스 해야라서 그러나 직신 공부가 타르둑세디 아니 바로도 배나 소화리 걸 찾아봐 있네 아니 밀류 땡을 한서 내다 아니 제로 아니 내세게 근데스 전 연구 전 지 유름 되게 돼 개인 되게 돼 어 되네 내 되게 돼
2: 난디
3: 신 말하는 나자 정보 있나 디 아니 주도 관자 저 그래 세 동주 정말 빨리 고 직선 양다 봐 눈 좀 해봐 어 딘저지는 거랑 좀 고안인 거 같아 대신 동안 좀 지위 지위 중에 정보 중앙에 리고 되는 거랑 좀 변나 남들 같은 이제 사단 교과라서 보통 좀 내다 아 사단 좀 고려할 때 아니 근데 좀 변한 거는 좀 인데 산지 돈 좀 원서 대부도 봐 제주 통일하러 와 어 돈 좀 당국 주인이 돈 좀 그래서 돈 좀 상만 양다고 아니 그걸 눈주매 봐 아니 체리랬지 너 다 녹스 고아리 줄이 고 체리스
2: 겠다 나스
3: 나스 다 돈준이 그 링네디 말한 저식 배숭로 시진서 저데 중앙 왔어 응 중앙아 중앙 왔어
2: 우신
3: 어 사초 멜롱 난가 양주면은 신메 사자 주스젠 중앙아라다 지지난데 링이요
2: 지금 말한
3: 저 자갈기 지키우는 체네 신우디 서준 밀롱 나가세네 마샤
2: 예스
3: 자나 기 지키운다 제스라네 아니 신메 사자 좀 단다 지 그래 그것도 시 시다면 자지 마다 근데 가르친 거라서는 지금 감 말해서 다 대사 제일 빨리 뒤 뒤에 친구 좋아 봐 내가 말해서 지금 감도 근데 중을 했어야지

0: Bena, Ranzu, do you dance again?
1: Do you dance?
0: Do you dance at the Ranzu? The one of them, Ya Zombarti, get the ghost Chasung Shooter, do you?
1: Yenzi.
0: Oh, Yenzi, the fence, the cigar don't do. Don't do a connection with us, and Maranzo don't do you don't know. Jung al the chumaris. Jung al the delay, ma travail. Travail, chung jung. The 그 문에다 말한 저 직중 동조 서도는 그 직부디 실시하는 말한 저 대화를 중앙 맞게 돼.
1: 아, 네.
0: 직면대 중앙 안에 중벌이 있어 그래. 또 직면대 중앙 안에 중벌이 있나? 아니 직면대 얘기하는 거 왜 뺐나? 뭐 뭐 타다. 코 가서 직면대는 중벌 봐. 어 뺐나? 다 직면시 자침부터 먼저 육사 뺐나 가지고 싸걸라 들자. 싸걸라 되면 근데 중벌 해서는 뒤 당부터 조응할 때 중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싸 훈련된 거 유해병을 빼나 뭐부터 하다 빼나 심대인데 쌤이 가리기네. 이 장마 싸 훈련이 기운도 뒤에 대한 장마 가려서 중앙이야. 뭐네 중국을 했어. 그 터도 뒤에 그러고 두 터도 더 나다 중앙 가서 이게 뭐 간대지 마 기회와다 기회가 중요해. 그 희로 돼. 멍시로 돼. 어 그래서 전체 정도가 그래서 근데 말하자 치료기 아니 배나 말한테 내세 사고라디 중앙에 두비요나 아니 말한테 밀 러브티야 사고라네 중앙인데 말한테 밀 러브티 중앙에 두버렸어 중앙에 두버렸어
1: 네스
0: 디선디 정말 중앙에 두 나 디 말한테 밀 러브티 중앙에 중요나 오늘 밀 러브를 다 말한테 개간나지 제 말한테 주니로 봐 디노는 너에디 가르치는 정보에서는 낭로 중원 티제디 우체로 깨인 된들 떠니 아니 낭그 밀로 중원 티제디 돈년부터 말했어. 빼나 먹뉴 제시 좋아 말해. 빼나 그런 좀 밀로 걸 추가제에서 좋아 말해. 사카제에서 좋아 말해. 중원 아니 매 매드 줘요 봐.
1: 사춘밀로
0: 말은 좀 밀로 걸 줘요.
1: 네.
0: 뭐부터 한 거 줘요디 멜로디 중으로 봐. 시진세 시응업부터 위에 살 때 좀 그랬어. 아니 총감이 얼마 연식 차대. 아니 디 저에도 매. 디네 낭라라 우저제고 하면. 말한 줄 빼나 미소고라 간세는 고주 매봐. 같이 지기 대고 하면 봐. 그 두어 두기 두기 두기 두기 지고 하면 봐. 두어 두에 가르치고 하는 좋은 놈 가지고 하는 거. 등업부터 타다 지고 그래 미세는. 제로고 뭐 있는 변화하는 저 지신 차지하고 있는 지거야 체 로마제 약간 지거 로마표 약간 로마제 동걸로 지체 유림지도 봐. 뒤 가르죠. 중원 되는 지 걸었어. 넘어야 되는 구조지 해야죠. 그 두기 두기 두기 두어 두겠지. 그걸 다 매다 봐. 그 지로 대어 말해. 말은 저 로봇이 계속 가르치면 되는 요 돈이야 지 걸. 변화 말은 저 단다 그 기간 나치 쓰게 돼. 개에 돼 가르치고 말했잖아. 중도 말하면서 당부지인데 다 단다 두바 있나 로스 숨주시주 진사배 누워시오지 누구면 누가 누워줘야 돼 고 응애라 누워지게 마징제 니마직 누구부터 때야 누워줘야 되는 말 봐 계속 가르치네 누워 봐 딩 던져 삼은 말하면서 룽구 누워 때 누워 어 디승데 중화디 독스 드셔야지 말 디승데 말하면서 밀러볼 다 낮아 중부 있나 고 낭로 중화디 이제 토늄고 말 그 소수의 레아가 소수 먹니 딱다 지려야 돼 딱다 창미도 아니 중원도 빼는 양은 매식지라 양은 사식지라 양은 출망다 주식지라 골미바디 두어지 되고 알아 대성도 소보라 아니 마대와 능수 망고 중고 나다 쓰그러와 그 손나러 와또 오늘 네 중원도 이제 네 근데 쟤니 그 돈이 없어요 그래 쓸라 봐 있나 코 양이야 지려요 매 면성으로 봐. 그래서 나자 면접적으로 봐. 매디에 그냥 정으로 했잖아요. 저를 지금 갑니다. 기회 빼나 자지신. 그래서 그다음 면접 망고적으로 봐. 빼나 사도세일 다 사도 매열 아니 자지신 매열 아니 신기 매열 다 디제디 디 반스는 야 지신 디제디라 중앙시에 지중요.
1: 빼나
0: 마시도 중앙 안에 두 벌이 돼 있는 거 보통 말로 중앙 찍고 내고 말하고 빼나 가지 중앙 메시지죠. 가지 중앙 주시해줘, 뭐고 가지 중앙 뒤 롱시해줘. 근데 뭐고 정말 멘탈 장르.
1: 네.
0: 그래서 근데

0: 코요 치료기 아니 빼나 말하지 밀 미소부 중앙 빼나 말하지 다 서준이 디야 숙취하지 아니 마대오 용도 치료기 그 서준이기 합대디 가려서는 중앙에 메레도가 거의 있는 게그 서준이들 정으로 와 메디 저러 봐 치료기 중앙 저시에 제가 덕적 응어부터 이제 가르세요 아니 그막그 서주디 막 숙청 사
1: 자야
0: 어나 딘저기 직신디 캐지 아니 그 맨저지고 봐 디승디 치료기 그 말한 정말 보이 좋은 안 해줘 난그 밀러부터 좋은 안 해줘 집어져 디 좋은 거든 님들만 듣고 돈이 매매 내걸라 야 치료기 중앙디 중앙시에 주주 응원부터 이렇게 했네 아니 소부터 미소 보여 아니 중앙디 님들이 답시 디승디 뭐 딘저 그렇게 버려 나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기 야게다 버와 네 슬규 니네 슬린디 네바르도 슬린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렁이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서 리샤스
4: 저번에 또 조이 난다 그 두바기 링키서 예쁘게 종이 난다다 종대수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사진도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제베이 코메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갭디기 주족기 개중 땅 줄루 땅 준이 땅 벤저 땅다 무슨 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직니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5: 여기 단당가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저제 마세가 땅가라도 시에 샤브디 하장 표송소고 여기 로바가 가져레스 디지도 담았다 여기 네디 가라에서니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표송소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2: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치
6: Sambal hingye, tandal hingye ge sen shimbidini, pyo gi soa rikbe menzi sungzhi guo le. Penjong, pyo lu suri lublin ki gigan chemu wa, la chan sunam dobya la su jari shubye nang tuin tiri, mutu ne jiba sero na.
7: Ni, ting san da maung be tuju nalya da, pyo gi menzi ringne di na, ni, ngarang zu pyo ri zan ma se, ni, miri shen ki di tandalya, ni, shukin kinder shite na gyala ga di, dur dush suru na shuyi.
0: Tā ngā rāñ tsū suyūyōngi mēnzi rīngnē tī tāndā dēbē lūjī nāngā lā ngā rāñ tsū chīmī shī tēyā bā yīnē ngā rāñ tsū māshī kō tāngbū chūngsā tī tā mīrī kō yāyōng kāsā kāne tēzē tē tūyī kī anī ngā tūyī rīngnē tā ngā tsū dēbā jir bā tī nē lō māngbū jī pēchū tāng sō sū rīngnē jī chā yōng tī tī yā kō tōk chō chē nē yā pā mīrī chēn bē lā 판다지에 된데 망고 중아.
7: 나스.
0: 배나 데벨로 뒤 나올라. 임베인 배나 말한지 자나 속보. 사고도 속보라다. 말한지 뷰메들로 전체는 빠티. 다세제 두저 쳐 봐. 단다 된산 배나 속보 면세도 와. 동동 말한지
7: 속보.
0: 배우서 말이 바라리. 속보 멍이 쓰기도 와.
7: 멍이.
0: 어, 그 속보 미리디라. 말한지 jingnet pa tabarwa. Dida di chunbe, ane ko yanyo ki miri da tonzolo shokin mangbochi tibawar.
7: Nas.
0: Di manza, tingsanya nesul tibawa inna da, ko tingsan zambilin koran da, chechin da tonzo chungshin yorwa, ko midi mibab jawa, jiegab jiegab penzu jawa, jizo koran zambilin da. Yungdi, ngaranzo tibeso warangbo, di menzik di, ane, jijayag yuru khasa khala, ngaranzo, di, 탈접점을 제자도가 그 맨나 아메리카에 쓰겠던 저 같은 문제요. 계급도 좀 나올래. 또 건조체는 맨 팅럭 소리 제외 있는 때도 그런 셋이 토브 세우질러 비할 때. 이내 코에 단도 말아 좀 미 대단 동조를 빼디. 다 이쯤에 다 샴디 소리 휴마도 돼. 양 말은 좀 건조 삼로 당인데 야 수준이 동조냐.
6: 공토 링게게 센초베디니 레니네 편정 뷰루 수리 루블링키 기겐 치모와 라차 수남도 깨라수 뷰루 수리 멤버츠 네바야 니시타제타 멘치 체베 규짐나 멘치 송제 컨데스 치유미 타 틴산타 마오베 투즈나리아 푀기 멘치 리네디 뷰지 사마세 미지 시행의 디탈리아 슈킨 컨제 티유미 고려 제시베 제베디시
1: Perk Soan Rigby, Minzi Sung Tigwala, Gian Chimua, La Chan Sunam Dogelasu, Jerry Shube, Nang Tun Chasan Pusimi, Dia Chirune, Gensu Dom Lane, Nanchuli Seng Jet Tangli Nawar, Ningune, Tojana Shukitan Chepchi, Gatisembo Lingene, Nanchuli Sensi Nawar, Tojana Shuing, Tindi Kanjun Shiri Chibin Shibelitin, Shunsam Tashing, Lisendi, Zumji, Zogyong Sago Chirunta, Shibi Chenguinanke, Basan Salaji, Nanasimelitena, Yangatio, Linge, Shudinjawa.

0: 뉴욕지 도시 규제 시범마세 베이징탕 하사 전도 중심소네 서시탕 리시 뉴욕소 라제치레탕 뉴욕 강진바 공부체네 매매넘저타 구유 현배 주제 소확실의 요체 디신 뉴욕 직세 체레소 코데 내서 보고도 뉴욕 지바라 주의버시 변종지 도시 지수 체네 뉴슈 유구 저와 집에 면의 추적 지배의 대 주신 유라 내서 보고지 마서 내배 구제 지바탕 도전 법의 멍시 지구 냠수 지신 유버시 이거 뉴욕 기세 의원님 칸 슝레 칸 타 최제 뉴스 도던 부이 이거 주리 당원소 접속 주의당 현도 중앙기 기교부문소 공태 샘주 전에 망조 내부당 로교리 대비교로 접결 체입시 노르시보다 최전역세 도동부위 자장 중앙기 정순뇌세 뉴교망위네 고르통주로 직사니 기종기 리류뉴스타 망조라 로교세주 티 당유바시 변정점소 급주배 지랄의 대응 차서로용한 주신유바타 제세 뉴스관인 변정점소주 변정사봉위바치 제비 주된서의 제도소법 참도타 닌지 시스제지 텐데 총수타 퇴내 댄시 진주원인크위제 수주네 장정지 监금리부타 丁德报告为 人内로주 퇴내 다르제제기 내수의 외배제유바시 네두 베이징 天堂民港区 칠레키보 변정로부신 쇼도민간 당부로 펴네 최대의 로중치리 체력기본은 표도 쇼링 레제 내시소 왕제 내 폭행을 원게 매주 체입시 다디니 매주 냠내나 넘폐비 응외등지 소리 랑세지 장정지 왕제 치주 매주 협시 추세 토론조주로 점디 투입시 생각인지 대응디 까문의 선조로 년전 수사
1: 니카르니 대정 농치 년친 예공 대개 농치 이 曾仲堂龙亲对儿，曹魏拍击两年为曾仲对子，点了起，我们苏里马尔心头，每次应了对卡尔冲，恰巧白马堂冲别，总是一个在端木地，先看超过两个村，眼望级别，四十步。曾仲堂龙亲对儿，曾仲堂龙亲对儿。
2: 在上天边生产天界公康上，定地推给龙井基地层去难度，多开了协助村里万家基层不同，全部建在那些修塔那些，平均每码比均坑内比均难为，配给那些人路经验些不足特别尊重人们年纪压缺，许多当面给登记级别的。 편논내 단대 표계 농진기 개조당 튐바라 좀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비 세나 유피슈 생기는게 표기 너슈 진루기 냠케 물두 퇴배 점주 증문이기 체시긴바 슈누 담미기 뜸규 제바티 좀바보 도카르십중 세린 원계니 제로 책동 축계 굽죽굽된 로르 장떡룽투 옆나와 상양바탕 융등춘이기 세수구충바다 공로 주내 주시파라 표기 익시냥아당 제발 장난시 공로 정안내 멘출딩도 로친 담아시리 총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익리 나초 잔도 양제매 리무 용조 대표로 닝매 출루 제라 로숨 장난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기 개불 하상기 겸내 소부 춘가르다 달래라마 고진 듄바 계산 야초 매왕 폴라와 순남도게 왕교미 남게 제기급 며칠 시급지 종변다 작지 치부 종기 종변 변산의 시흉기 총코로 지변 가륜 제기 갠시용하다 학벌도 공기 가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신 장남 가륜 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하자 보시 도가르 협중 7인 완전히 드럽족계의 표기 변리 교회 최나 년자 신도치회 좀리 개전식인바다 공기 명왕도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기니 현자르 야가르계당 표계니 현자르기 멸그 다주세지 끌리 청와 리버시바소 잠나 유치 대군기 최내 신우 담이기 뜸규다 미왕도주니니 계급치나도 개차당 쇼킨 신도친부 유부시 Xunu dami ki dhamgyu jiba tini, dogari xepchung cilin wangye ki gu xunu tuisu jagzi chibu zongki zongpyun nang rin u zamne, juu dogari zhe xirab dian tu zogbar nang xin. nyanjib tsekchor ki lamne xiebe temgyu rinbu teni, pyo miri ki zogla gyamso chenpyo nangki wedong chowe jenor ki chayshikri. Temgyu te nang, zomba pyo suenyam tenbe tambi mangbo kyo ne, mi su nye tang, yu ki zanjong, sambe charko suwa nimang pyo sum chokba ngun sum shinchi yuba ma se, tsekchor tang, ngun ju nam jie te, nyanjib tang, ko tuyo saba. Nawe pyo ki dajur pyo sum chokbo mangta jieba jie ki, zom yi te, Roba Butsu Yiwan Chotoba Chungwa Masi Tsum Tsu Te Minna Pianzu Lengmyo Tang Yu Ki Zanjung Chawa Tungi Kangshigla Zimbe Dawa So Tsikji Nyanga Ki Tuani Chiba Tang Chawa Gyurim Tang Sungnyan Tu Gubbe Minne Samlu Tung Tsu So Tsiklu Tua Chi Yubbe Jelu Beme Tsumlu Ki Namba Tang Denba Demgyu Te Langzu Pyunsum Chokbe Lu La Gengkyu Sangbu Jeba Tang Jawar Demgyu Ki So Te Tsumba Po Nyi Ki Jecha ma lupa, nyanga me longi xiong tsemar jokba tsumata. Gepche gokur shikdi, cikang mengyu jiri jebe to, jeche tuyantang tsambi gen namgyang, nyamsi ki jene, ngunbar tsumbar zela. Cikje nam, cikang rintung jiri denyang, cikbar jatsung ki, cikang shirir debari zine gen de, tunbe nyanga ki zawe suyun torne. Cikang mengyu jiri ki gen nam, nyamsi ki triyubati. Nyāngā mē lō mē shōng tiong kī jūgū yāngbār kūrbē lī kī pū yōbarī. Shāmlā lēngkē nē, dōgār shīb chūng cīrīng wān kē kī zāmbā tāng. Chāmbā kēncēn lā kī shūtā nāng shīng, pēnchō mē māng bīchūn kāng nē bīchūn nāng wē, pē kī nā shūng rīng lū kī zāmbū rīng mū nī kī chē shī yīmbā, shū nū tā mē kī tēm kū jē bā, pē nō nē tāng tē pū kē lōng jīng kī kē chū tāng tūm bā rā, zūm jī wēn cām tāng zhā nē yāng jīng shū bā tī, liu chōng ā bā tī sēn rā nāng. Tene nyensha duncha ki bardu, pangme ka dun ki dugu yolan kya chenpu yuesham changjo nyujin ki jorbe nyingbu lechungwa. Chimi te penjur tata jikdu bungba tang jawa la long jujing, juyu changda, zhengzi changda, jangbe changla sokba nyuchi ki rinpa tumo la yang rubar cheba le, ki chenda. Pomo shunuma la sokba tegun nambar nyubbe, ngöntü sarpe tsekarlayan ribdu chakbar kürdi. Pünso semil shimbe longju ki njorba kukyu nyengbu tsole ki. Gatun chertin gönla nyomkepe dogba düzi chakki iwan de. Gaptir rinchin zibe kim nangtu. Zhengzi changki nyöbe namgyurjin. Lukar rümü chokun zo chijin sarpa sarpe begi ngöntü la yishu genmu langzu jen namda. Shinsang shunyu tsua ki rizhi kar turi minak gayang kengchi be gyurpa tumi dunsi zibar che. Tetar ninsha dun ki chenwa la pangme ga dun chowe kebar ki choke yengxing tambe lamne be moze koyotang chewar mani ne kyushu tingi duba topma gyuru. Ga dun choka zobe nin kebar yini shindu tenpa dar che yang. Kemang kongbe role chakbe lung yuebe langzu chishin gyunen dar. Ndeyun pyunzu gyunki mingbu ju, rengnan dewe chokdir zege ro, bangne sadang dungwe gadun la, jeba teni shindu nemin nyam. Nyensha chenwa riryang lu kolu doshi gikyur tame nyemuti, nime langma chungse tiyangni, nzemi tunge denba dapur tong. Gubtir, Tari nyemyu gongchu de sabjing chawwe lotang denbe chir. Zaju songte rewa zogle tu chule pangbar tepu newar kyur. Wangcho lenbu zogdoro ngantyo zir. Chushi wangbu genkor ripa ne laji yengwo mati zidu ki tondar cheba hindu uyogar chu. Tizi chishim geba beme chor. Necha gumi gama sarbe cho. Dube dabdung gune yo kyur jing. Zomgar kisar reba jiyang sik. Chundiyan gengmyo tunzam kumarda, denba teyang dawe ziba la ribcha ngoze kuyodang chechene, zige zhola gugba dapur gyuru. Ngozaan langzu gikchang gamayang. Ngyogar chingwe toshie rinjang xing, yinchuwa dawe nacha zimba yi, dube gadun zhubla cheba dar, cemyo tunzam ziba ngombe ci, yunrin tuyne gawe gadun la, Ziji samdien yomi kyushu sung, unbe kamsang nyamdu gawar shu. Rekjam lai kuyodang rinjin gen, 이두 공외 초근 돌체네 랑수 지푸르 총양 파유크 링납 지두 겐키 뷔투르베 편수 미키 외서 랩트르티 조기 수기 기치 매종와 지뷰어 제외 빼들 믹차네 따외 원바 매베 기젠통 잠니 락베 직바 사바이 진네 큐체 양타 징교진 빈비 추듭 저루에 넘줄키 삼주를 포니에 차와 조바르치 티네 추신 따장 급둠키 라고 신두 양배 급치네 가기 빼무쟁기 초졸라 휴능앙배 개부 대화르슈 랑주의 준바 잡기에 철두기 메또아 남파르 자외 기젠라 가메 류지 사르비에 치신키 추바 창배 롱수 제차를 교루 이원 신제 진두 초반니 다외 제바 촌라 다와다 메다 좀시에 티엔이 신사미에 지도 뒤지 통외 넘규르된 신도 시와 다외 외딘가 잼버 창민 동배 의티지엔 착비 출웅 남바르 유큐르장 뎅이 신제 메달 마르세게 슈니 랑수 지외 쿠르친기 용수 내외 큰비 자진야 잠바 끝 룽티 유에바다르 꽤바 양비 크득지양 규르 대비 규제 끈라 마몽비에 넘규르 봄차 뛰는다 담미자 차기에 심부르다위 진시기 삼디엔 뛰슈라니 요와미 가기 뱀이 직차 라수이야 대추 랑바르 슈기 슈누초 대비 대칭 냠수용외 타르 리시 랑주 뱀양 슈와르토 티지 이르 잡게 초와이 캡비 진디엔 마티 르메바 Ube tingye tangwe kaku ni sotin kesar gobe zumdien dir. Ngenche hengi rikbe mazi gyang teng dir runzin duzi cimba top. Dupu dezi jamni lakbe gi. Chakchir hengi lu la chashe zam rikba me gyang teng dir shunyu cho. Kangi gujin la kyu gesan pu. Gerdum dube nyupum sarbe su. Shenta miki longchu gewa yang topa memu teng dir gese gi. Zigyu rikpa mechung gungi ji. Chikdiyan chingi chawa beza dar garjam layi partir mekyu le. Shengi gyuwo memu tingdiru kangi zigyu shukbe ribka top. Sangmi lhengi dijin gibe shi manin beman dila shenta ki zimi tingdir rinzin gibe se kangi dijin duzi cimba chin. Ama mala pyunsum cho gungi nyangpo rinna diwe kebar chu. Chimi lale lakbe gadunji dala guangmi zuejik mi dagbo. Tegye nyanbe nyamdien cik cheng shunu gurgi gendu beche ce. Tegyang chodu zawe jingkurbe uyung nyanjib damdi nawarni. Beme chishin tala pebe su dawa gebe zumgar yuwa jien. Gyurin jenshi surdu chokbe de dengin bigbe chibu kyujik chang. Sibye nanglong nambar yangbe kyun, zendien junbye chengwe tsartiyang. Yiwong biegi tunbyu chishin chwa, ngawyu chisang geba kyule su. Lianwang zembyu chukba melhu bie, lianji jubye gesang tirin top. Naryang zawe samba nyo jikdu, garwe yartam jebe yongmenda. Yerib tambye sune chita ni, chulung tibab gyunde chi ringchir. Kishin kiwe tingrib tume par zige rola zyotu zindema. Si zawe tam tedang teda nyebar chesin. Ngundu sarbe bela jikdu chakbe gadun ki tu dawar kurbe tar gyarin ki ponyantiyang wangzho lunbu bola lakbar kurbarsi. Chakbe mienba ta jikdu trubi gawa sangbuji tupgyuru ngozar lachane simi tongbe kayang dar. Teyi gadun dawe le, wangbu choki kyungyo ki, teyang namke nurpu ni, jembe suki lakbar kyur. Tezi sipe jomichi, si jing wetong ribbarwa, mangwa tambe jikdin kyun, sewar chi la che kyurji. Zaju gawe jingbe yi, yomi samdien la nebe, dadu kyuba topki to. Mene longwe chi tuong, gabdir beme na chunna, dunghe mimba le gedi, Gashin zumbi dabdungni gaysan jidu chewar gyur. Tedar tu yeshiki bardu nangwa bumdengi gegab chenpo te gaysi zumbi lumbur jeba gawarchi gagur jubar chechin nebarchi. Tezi te tuyna 총결 침보 빼마 개배 중 CBA 갱기 개부님의 로추 코르당 제바 포창기 샤초 개미제 빼매 딩칸 시바틸 얄비 넘버 타루에 개센라 따위에 칠라디 제주 넘버 두마 자티와 머부 딩신 제와 당자외 두 따와 치베 세둔기 유 편숨 촉바 렉바 자루와 롱스 제지 개발 포창 코르완 정지당 자루에 창기 동워 파메벌 주배 왕키 체질이 묘배 굼듭 결신 젠간니 루당 갈기 인규르바 제바다 메제바 지릭수 뜸바다 젠간니 터바다 쥐바다 게바르 체배 랑주기 나루 체질 쪼바다 젠간니 창기 모자 좀데 류체마 타기 짐번에 큐이데 추 정지 양월 체발라 속배 남규르 지당 지양 뜸바르 체반나 녀월 코르베 총체르베 게바다 pomo shunu ma tamche temyu chir la di junshin ki chawe pa ne surki tawar chibarshi. Teze, lumbu peme nyugu she chawe pomo zidu metuwa du chakwa tingi junshin metuwa yuwe gimna junbe lamu shindu mingun be tsuki tawa gebu tongwa ta. Tongne kyang, yi la ngundu ki rimu jiyang chibar kyurdi samba. Diji junbe gemyu ce la nebe lamu shikam mi pomo khebar du zeba shik yin nyam te tsum du gyunne lembo tala meba. Rangja ki kemyo tse di sashin ki rawe paane mengyo bar dawa dini shing ki lamuam mi pomo khebar kengi meshenbe dagbar ki la su rigle chungwa ta na tsu chizam lemba ta kem ki kuega zimbar chedam mechi ming du nyeba chige chawa tenam changpur myo shik je ngo shik je bar dambe Lumbu taki kyang kashin tse shi songne. Gebu chidar gowa nam likbar chiba na. Pumu tiyang zangbe tsui ki shin tuba tang jedi meba. Kyocha ki dala ngenda mazye jik. Komi rigdang na tsui tang mingki jishik cha. Meba ngendang mingki gebu ka juki yu. Wona denmyo ki changpur mawa nyambar zui jik. Komu ni timo meba begar dara ngawu yu ki rigyu. Na qinpo bèmè nyugu xie chawa tiye rikle chungwa yin. Ming tu jueba ni zidu metuwa sirki yu. Na cui ni gye ni juchu ki langsor towa di. Pame kimdo zè ju du dawar cheba li. Kim ki kuka zimbe ngewa mechi so xie jueba na. Lumbu ta ki te chige lingwe cui gyepu la nyebe. Zhoa dekbar gyurdi.

0: 코니 강기 젠두 주베 침기 직베 시양 라메기 포문이 제취기 개발라 띠네 개부께 첸 똠조르기 님바 수식당 자월치기 탐자 티다 슈기 중외 딱자기 제와 튼유바니 대인 시 침미 김바 낭바따르 첸네 차당 제디 수외나 두베 슈착뷰 이라 테벌 쿠르바니 규강기 겐 고도 메바 겸주 추치 송와 신도 레긴 벌 왕치외 슈기 디냠도 삼바 Pemi nyokyu chige mawa teyang dentu yote rangki yila pabani drupar che la te che tu chawe ngewa namni tembar mentoy ba tambe lu mayinshin. Nzitu metuwa dila rikki nyokyu zebar gyurram mingyur tanyibu diyan sumni yu yinbe. Rishi lumbu teba drup nyamne tamja te teshintu gito shi ke che barshi. Teze Gebyu tsuyishin mayinbe chawa tetebu la chukbar cheto shebe dam jingne jikdu gyuba. Dyunna dyunnamki doadi lo chu chotu sewa la sokba teta ning dongshin. Sungu sukba hindu mesuiba chet geti. Gebu nime lo chu kalawa ter songne chadang jeti. Shinki tangwa me dyunshin shumbe yigi suiba. Chekden geri nurbu juben ki lekbar chewe shebki peman la. Yanla ngande chagi likdune namda sambe wangkyur dinsi su. Ngawi zugla luki dinsachi sibe gendi gitab goge tu rikden zuemo nacha zimala sunam gejun shunu dami tam. Puba nyine rabjam shiche ne longdu chupe kebe wangbuti changba chimbu lotan le wangbu sijin bambara chagbe mukyu ki njetab sinru gyuze gyunzogbe. Pendian miyi lhaji jingmei di tingdu tomdian gowa xiumle tu nangwa bumdian jongdir bangmei bong yuki riba tangzwa xixu tu yabji nime lochu lobe lam mungbe lingdu kyanbe tamga tu jiyang yumchua naja zima la rinzin seki nyuku mendian na laryang zuemo nipa songwe ki gese xunu uja sunam ki juandu leki chepur gose na tashie rangi bengri meche ne Zidu meto jeja yomante kangi kaptu chashi tamde na gemma mida tula jishik shu. Jigdin minye drogbe charbebshin gebu shunu ngewa tumi kyuru. Dagja yiche hindu mong kyurbe negabdi la jigdu gongne kya. Tambie camle minda pagyu ce shi lekbar mebe. Gebu yang hinre nimu nangwa zogbe bemadar tujing yu yubur kyurkya. Tuangme tamja le gaitu michir nyantu matyuni meba. Lochu jenshi dunna dunki tsok, namchi yangbe lodang mendenbe cigi chengwa mangtu junayang, tunche chakche rumi bundanyi. Nacha zinla rigi doatamba yonten gyamzu dirji zemeyang. Getib chinle namshi gyongwa la gacha changsu zogang mangwa min, kolu gyurge namki sunam tu. Topki bumba ngambar towa le zuemon dimbum riki putongso ngawi pyudu gyurba masin sam. Dagyang dube chwe la nguenshinbe gawa tuendu nyerwa mayingyang disi beki gyurbe gekibdi. Gekyu riki tekli junshirdi lo chwe norki chunam gewe lo bongla dagi chidar gowe tuen narsun mecha lekbar nyanchene rangrang goge gyurbe le drupshik. Ji zamki suyla dene, shunuma teyang dekir sungwe. Lembun namni sem kongtu chubar kyurkyang, jiyang mawe boba meba remur chibe sungye shindu kyurbashi. Teze nangwa bumten tu, gebu shunu dami zuemun lembur jeba yucho ter dube longju pinsum chokba la dube du rishi jik debe tar. Yabyum lenkor yunkamla sokba chenbe ponye guwa dar kyurdi Chebar nyewa na. Nawa bumten ki gegab tingi chwe dang tunbi lamdu gyurdi. Teyang targe su gyongwe chiburu bao siba shunur wangurdi lekbar damba. Shunur lani mebu lochang dagi riwa zogbe nyen. Zunju nendian chenpo tangdian rikba gyuzi gyunchang chub. Sibi wangbu gyungi wangju shunur chakba tuntun ki. Puchu rishi dagi duba jishin dubla kipti sung. 다니 이기 멜론 장맹 예비움 제친 신제 다차르웨 챔베 포니 양양 베바 다르 큐르베 이니 초아들 줄라차 데마 게제 총기르 챔비 중 제치 시비 겐기 계급들 직도 니신 제외 도지제 링부르 교와 예비움 좀셰라 다워 되베 근도 리뷰싱 렘방 젠데 마이 릭양베 푸두 지신 담비에 지오이 진기 경벌 제시 학삼제 규벌 따와 대남 채널인 디지를 딱자 변조를 제당제 쉰베 칼로 규불 쇠체니 유기 계전 표숨 초치와 따외 레도 등 쉬누큐 나와 뿜된 계급 대외 경 자지 시부 지신 남요외 센조르 닝부 메디 튼덴투 규르웨 탑주 깨부 권남라 꾸띠 짐추 자루에 릭추징 지금 냠타 지미 농와불 지망 동어 메베 냥추키 세네 갸주 농추 데르고예 주둠 술음 쟁기 주바니 신심 색쟁 닥튼 주바다 개외 시투 냥지 추쟁기 기근 가외 냥기 뒤집기 좀가르 메요 무슨 나 교진 직접 담기 현인 주배래 포디 신상 통나 립가외 잠녜 지기 근이 촉발기 머룬 초디 개외 단난도 쾌라 대당 급어 솔랭야 리시 진비 로이 박수엔다 덴버키라 이딘 참미중 현주 넘루 촉보 라띵야 사삼 창부 단니 마초베 게당 직슈 대수 머추와 making dig be chao ming me chum nian xing chuo su lung be tim ki su nyam xing ti la jig par me da war kon bang chan be xiu ki nyom jong xing yin lu chang bu xue be su la din tan ba gun ki yang da me che ne chang dang chen mo yu we chuo le na rip ji ki huang ta ma lung e be nyom be du gar zi la chak ba bong ke bar su nam ma yin tu me de jig du bong de ge gup dir den ba 타다 까르 게레 치초아디 직도 나바 메기 레라주 상게 최당 긴두 메시 신 레당 레기 제불 이치 첼 파마 겐럽 나니 녜치지 탑당 게다 쯔라 가와다 덱당 소당 심지 소초베 레라 녜부르 치베 녜주당 요규 로춘 차르웨 시숨레 게와르 듀베 남수 녜바디 남바 투미 고니 메체디 최신 주베 가초 기회람 상부르 규르와 차외 닝부르송 테달 랑토르 네 초딜레 생마 잠시 토르웨 터지디 슈누 메시 츠퉁 레게디 나위 시웨 므부르 롱주 체시 고와나 시바 슈니 스웨바 사제웨 공식 다니 나츠 차시 차와 당 차와 메인베 네 메신베 급딜 두바 네 메인베 나와 즈직 개피 레메바 슈누 마니 기 냥둡 기직 다자 미링과 체도 시 주베 대경 깔레 공월 마쥬르데 가신 체시 케치디 네 제버시 공도 생계네 세나와 되니 도가르셰 중 치린 관계 기 잠바당 잠바 겐젤라네 슈타 난싱 편조 메마 비준 칸네 비준 난웨 푀기 너슝 진루 기 점중 심니 기 체시 인바 슈누 담미 기 뜸규 제바 편론에 단대 벽에 농친 기계 주당 튐벌을 중지 원참 등 자리 양균 씨가
1: 원참 채무 주양 생남서 남북행계의 원참 채무 주양 시베니 신신신 나와 님 덕분에 토제는 쉬우기 내선디 케기니 문이 톱세 토베로와 유라 원참 채무 주양 시베니 전디 세네 니로 쉬로나

0: Sengenje, Shamla, Penda Dumbe, Tse Jupitang, China Jebe, Tse Nishu Duninji, Namshi Wind the Shuin. John Mizzi Hangalo Duna, Sangene, Penda Dumbe, Tse Jupi, Chimatang, Resupu, Rejo and Dagar Chosi, Jungju Salon, Churchin Charo, Jorwa Gesa, Tuda Namji, Shunsha Nishu Zinji, Tipdang Remusi, Tsemo Tibamang, Lunutang, Nubjang Dula, Lumpundang. 장샤르단 샤로크에도 뉴롱춥시에 군동 정남시 리공지 마오추도 뉴시접시 링기 응윈대나 동원고무 시즈를 차부총원의 증오법기타 디에초원의 로쇼지 스법마세 사직하지라 차부치원 장샤르 법규 닝지 로주당 로케 로주 낙수도 안가리기 시작주라 차부총원 죽자르 법규 디민 사직하라 차부 증원의 치워 법규 사직하지라 지금은 못 하네. 너무 대표. 사직하지라. 퇴사람 조절을 법규 시행해도. 상인이 뭐 낙주당 시즈. 하사. 닝지 호주당 참대 호주라. 차부총암 조절을 법규. 상총하지라. 차부 증원의 제와 법규. 대민이 사직하지라. 지금은 못 하네. 너무 대표당 하지라. 퇴사람 법규 시행해도. 샴라. 장정지 총재당 총 추카키 능신군의 수인 하사라 퇴사로 밤내 림신 지몸을 묵허주 저장라 쪽섬내 유시적 숨사지 성주자라 차부총화 밤내 림신 남대규 저장라 주사시내 유시전이사 눈파라 낙서로 차부총화 밤규 저장라 총사시내 주주자대파라 저입추라 퇴사로 밤내 림신 지몸을 묵허주 这样的出品呢你是自助在西盘内东去了推销的朋友人心这么不过去这样的中年呢你是自己在那盘生意可不了这么不过去这样的菩萨进呢你是在你在孙盘可不去了这么不过呢人心那么的就这样的中年呢你是自助在西盘别子了下不去了这样的顶在孙呢就不在顶盘了孤身了 남팀내 就这样的初三年就不用再记了丁前了那么提不住就这样的古三年就不用再记了好了这么不好的人心那么提不住就这样的古三年就不用再记了错过了退休的朋友人心这么不好的就这样的古三年就不用再记了 退下了旁边人心这么不合理就这样的中国三十年你是这些才最怕包总了退下了旁边人心这么不合理就这样的中国三十年你是这些才最怕没人了退下了旁边人心这么不合理就这样的中国三十年你是这些才最怕假设了退下了旁边人心那么的就这样的中国三十年你是这些才最怕难看死了退下了旁边人心这么不合理 就这样的初三新年就等于在第一排了第一次的恰不穿旁边人心那么提不住就这样的第一次孙年你是自己在第一排了能力了恰不穿旁边人心推下了旁边就这样的第一次孙年你是在我旁边第二次恰不穿旁边就这样的第一次孙年就不在我旁边不是恰不穿旁边人心那么提不住就这样的初三姑年就皮在孙旁了错那了恰不穿旁边 就这样的我才孙女将我才出牌了娘们了才不穿牌了就这样的爹才爹女将我才爹牌了孙子了退下了朋友人心才不穿牌了就这样的就在孙女你是在你牌了边归了才不穿牌了就这样的初三进来将我才你牌了孩子了才不穿牌了人心穿牌了就这样的就进来你是在爹牌了你们了退下了朋友人心这么不合理 就这样的第一次新年你是自己在这一块了。三个年纪接着你是六年纪那么幸运的徐三十。
1: 坦德尼毕竟起却最爱不达达日。

0: 시베들 시베 덴데 판달 부에 인네 덴네 남니 시베 님아 잡라데 잔다 로가 당불롭 사운디라다 땡게 구르라다 로가 잣데 소나데 실라데 덴네 로가 다올라다 달롱기 스탠더 용고라 부에 인아지
1: 리세
0: 다 등상에 양 랍다고 꼰다 다 그게 나홀 양 오다 시디 그게 나홀 부에 인
1: 리스노
0: 다 줄리 당알
1: 송세 가리나
0: 욕셔야지, 룰라.
1: 너, 리세, 돔지시나로나?
0: 러실.

konang sungba di gyumde kadasana jinju yugu jubu tang tedar dwa di teni deshe che debo yueba zog gong di sungba tam re ma do jige tengwa to doda di ladu che tanando doshiba da di kogugu di ona ladu che ikba di wala tanando doda da di kandesu kogugu yuwarba di gola ya ngunji kebe chula ya 다 폐지게 근데 숨으래서나 또다디 슈긴 숨으래 슈긴 러듄체 죽지 낭네 죽지 바디 다난도 도시베 러듄체디 슈긴 인스 제제 중으래 슈긴 시드던 근데 지로 코고와래 자완나는 무슨 마세와 지로 슈로 코와 딘데 지로 코고와르 발라 딘데 지로 슈긴 시에르 발라 제단 슈긴 숨드던 오나 근데 문제 치고 와서나 게제디 영죽 터이라 미네 숭배 숭시 레성게 영죽러야 이나

야이나 튼라 마네바 추워쟁게 계제 임배 걸어 야이나 각샤 망부 제낭샤 자제 셈버본 남기 미셰룽 시베 팁디 지 원난제 디고그 난두디게 달로나로나 넘고 간조 단나도 또디네 슈덴데 덴데스 대셰 중으제 다 오늘 슈덴 컨데제 나도 지멜이 되나는 야이나 나도 시진 차외 터네 우리 지지유 기린게 레전디 나는 야게 투미 자와는 로드콜로 숭베 지강 시부들라 조체제 대시 슈베인 레전 치메나 무투제 로드고게 최대난도 남 모두 슈드 유베 자제 샘범범 남기 투도도 산로난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 리젠 쇼주인 팅디 선교로 기난 된 조보니
2: 삼로 살베 강람 사바 니치치 지블레 군우 사바 기신타 군우 닝바 선교 지베 지와 지교 차고 야고 치바타 유법타 뒤니 뷰사 튕기 누슈 컴퓨터 고타
1: 급집시베 예유 미만 투소 균례 우율 생각이 총도 팅 니치바 베징도 초신 맨주 긴송 지름기 최신다 조람 짐주 된자 지름기 소주 최신소라 조심나신 赵乐记忆 조조 조조나외 고로
2: 기용수주기 급주시베 균례 오유랭칸기 최소팅 조개바 고소부타 왕후니 최소로 쇼벽고로
1: 카나데 어리라네 아고 통주르 니기신베 보장직종기 각돔라 모그치베 고제도규 협라치베 고르소인
2: 샴팅디 선주르키 낭주시브 남세로나
1: 디글레군의 비비니주 지접수지 시진핑키 중화미래이기 럽지이기 따라 응주용화치비에 각제 퇴급디리 천재사뒤기 가족구이두기 삼바다 랭겐둡심 치료동하다 천재사뒤디 응아르베 개강치비에 니부토 쪽바 죽대 레듄티 야부 쪽디 사뒤기

0: 이 공배라 꾸디 동에 탑주 라다다 근유 서리니 지교르 교수 동에 추 첸제사 뜨기 누부케진 뜸비 투바치 급에 낸듀나유 롱아젠 지차구 중업에 구조로 산에 가기 근유 서바키신다 근유 닝바 서주르 집에 뒤와 지교르 차구 야고 집었다 첸제사 뜨다 럼누 사뜨기 괴슈 니덴 균종 제대 수균 튀내래 계도 서바다 순슈 서바 폐와 집었다 사다 튀내래 군유 서바다 상제 서바 뜸비 투바치바 종교 튀내래 개공 서바다 제남 서바 뜨 투바치기 토네 비디오 공비라 구디 동외 돕지 군유 티베 리베고네 직뒤 투바치신유 회룡장 따징 눔싱키 눔듄 소다 숨비 레루크 개바라 미미 넘주다 레다소 직제레 투비 넘서 시지기 90 차제티 지링유도 구이 레루크도 조준이 슈접시 이린 정규가 대구 춘진 제토기유 균댄기 90 레든기 겐고르게 고정싱키 정리지주레 공기레가리아 균도 중외 용조토비유 고정싱키 대한 인지기낭 내 춘바라 97바라 지리 주자 가시 교육기유 레주크 청진전기 교류주 제배지 응아라 미미 넘주 교주 춘진 제견식라 교류대 대배 춘진 칸도 대대 미미 넘주 칼루교는 제기 유배 춘바 칸식라 균대 민배 내주 유바 대바 잠기 세부로 시도 돕기도 제주유 정리전기 교류대 수배 대기 소심 체로 담아마세 농신 튼기기 누바다 편제장 체로 친유 민아라 다진 농신도 청진전 협세 계제급주 코뛴의 청주 니심바다 튼기 렌딥 튜즈대 자념 추주기에네 가르마 중의 능준 바라 통도 친유 다징 눔싱기 눔듄 소라 숨비에 레주크 개베 진예의 슌바 양화 광기 만주 성의의 서워 시직 젠기 링류 눔듄 레주크 준디 출록받다 눔듄바 직두 긴제 장된 20년지 장된 코르교제 제대 내주기 명금배 돕쇼 듄비 릭바라 최신유 제주유 사드라 덤진 체바니 공베라 덤진 체바다 사드 튜니르 체바니 종교르 튜니르 체바시 직접 조지 시진핑키 공베니 랭게 앙 탕보다 시대 민나니 튜공 앙 탕보 사드니 괴슈 앙 탕보제 인시 낸드나유 시진핑키 계시 중국 등이 사드라 딘니 공베라 구디 동에 럼부토 마교바 인나 군유 서닝 딜랑아 지교르체 미두바다 대진배 응은제 топта тембара кюмидуп че сунью. Лоди шарзун, ранге ги цисун джигже сужунда, лагзе тобен сужун лерила, гюнже мебара цеге саба чунгата, гюнню сарба гюнюнга цалунда гяги чунде, соле бенжуру гюнюнга лексу джове конбела гуди тебью. Соле дан чечен чембю, джигеб сужун ужин ван вей мингки. Сужун лери ги цоне тюне джедаги бюдю конбе чачуда, 계지 라제 교르규 진보다 시균치베 직제 서주 레자 라다라 딩섭치바 군유 서링 덴뷰가 투주르 체교 스동아지 제대 퇴내 제다다 코주 제다기 딤슈다 덴자 주제 균제메바라 토르동마 사다 퇴내다 중교 퇴내 기생다 갸기 동하다 솔레기 사다 퇴내 공비다 갸기 당대 군유 서바뛰베 자주베구 미덥징누니 점링 벤주 파눈 조베 귀슈 서바다 군유 서닝 지주르 집에 격동기 추제다 부지 미당 추제 냠내다 튕기다 교구 냠지 주된 조부르 집에 니도니 슈저주 증닝 추미 초진 니자 비징 이装토 초보다 중앙 길에 십주 십계기 초보 직주 제대 점류나 탱탕부르 쇼보다 시주니 추제 십유 바르기 제다 십유 뉴바 용라야 캡토바 총유 길에 시기 점대수 수부징제라 미시유베 실로 시디 미입주미티레 지제다 꾸주 십자 송지체범마세 닝두 계조 수토바다 미치유베 추딩기 토는 수토바소기 뉴부댕유 길에디 지접진일이 양타오이 안주 추미티다 준유 키에도 미더부로 교바체디 남라포르바다 살라주와 갸조르 슈르바체 체토데 미르기 체레 게토베 르바치기유 지주유 딜루 타와 추베 던주 파다 rāngyā kī sū rīng nū dā, chā zhī, jīn zhī, chāng zhī qīng bū sō, tuyān sār bē qī rīng lā zhī kia gōng gī, nū dēn sā tū qī gī, jīn bū rū kī gā jī jū rū dā chāng zhū ngā sō ngā dā, dūn zhē jīn lām kī qī gī gōng yū rū sōk chō tī, bēn zhū kī pā shī sā bā tū kī rū nū bā jīn yū. Gī gāb shī jā tū māng jū, tāp jū chā gui sī sī zhāng, liāng xīn xīn kī, sā sū shī bā nī, sā tū kī gui nū, gyun dū ngā qī rū tōng kī tē zhī. mingar rangye ki rindang tobe sadu chege chwe tabju rangshin ki sada tunle ki chege sungwe doze juje dunle ge yu. Nguyenba cheba yin na, longa zin junga be tukab sturze de ngarwe toru chinde sada tunle ki buze toru da xiongze cheru tongyu da junggu tunle ki guji tungyu cheba da ngawe nyuden ki sadu de gyur kodun tobyu re je jo yu. Talu ne sung, chilu ki kuryu nyugzing chi la gyundo mawa da genang ki benjo kukyu la zhenlu mi nyungwa shik che yu mu. Wenya rangye ki toda parasumtu, buze tobe kongi ki kajo yugu mi bara tayong che de sadu ki guishu la dente gynu sarba da sanji sabu tobe benjo le gynu sarba ngunba da chubzu le su tobe namba ngun yu. Tumzi ju ki jigab benjo chi muwa fulin hui yi. Tuzam ji mara, cha zang xing ne la kewe kone kongbe ki doshi sabba la dara che bata kongbe ki ne dang sarba kiong nyo tue ba gyoju kong sabdu tongkyo tajong che ba gyunu sari nying che kyo la gudi kyo bu tongwa tuigo le tobe nyumri che shu che ru tongwa nangu gyajir tong shu che ru tongwa ta kodru leksu tongwa che che de mangzor kinta leksu dendi tongwa ta kongbe ki gyunu che ru tongwa ta jizo ki sun shu pe ba che ba benjo gyundu sa kyo ta le kyo yongwa gudi tongkyo yin she che yu
1: Digle kune biwe ne tsu. Gup jubsi be gyung mima tu tso gyule oyulian kan ki tsung tu ting nir si be sin shung an nigang a jo bi jing tu tsung tsum tru tso ting tang gu tso bu ta. Oyun zha zhao le ji yi zu gyo nao shi. Tsung tu to gyung mima tu tso zi chim chim lu oyulian kan ki zhu jing oyun xuan ba tsung bing gen nao we. Mian ju gen lin ji chim chir sin ki tru xip che zhe gor ki nin shu ta. Zi chim chim lu oyulian ki zhu jing oyun xing chun yin gen nao we. Mo xing sung gyo ta. Buse toro donwe, jichim chirsin ki, chusib che che gol ge nishu. Xingde jichim subju chirsin ki, chusib che che nishu. Zichim chimru oyulian kan ki, zhujin oyun xuanpa, lo yun ki nawe. Ge sung gui long jichim subju chirsin ki, chusib che che gol ge nishu. Zichim chimru oyulian kan ki, zhujin xuanpa, yun shu gong ge nawe. Chim zui bie, jichim subju chirsin ki, chusib che che gol ge nishu. Zichim chimbu oyu lian kan ki zhujin oyun xuanpa wang hong xiang ki nao we, ki le ki ma zi di bie jichim subju qirsin subju qirsu gol ki nishu. Yun shu hong ki nao we, ngui kang de zhi de gu to dam jichim subju qirsin subju qirsu gol ki nishu. Cong bing ki we, qiu jichim subju qirsin subju qirsu gol ki nishu xie se nao shi. Ge zi jiyo kan ki, zhu lam jimru di jia gol ki jichim subju qirsin la chushib qiu gyur bu gyu gol ki nam shi. Gizu chiyab kan ki ngau chiyo tar, shimsin bu yi bu zha hou rung ki si xe nao shi. Gizab tashi oyu lian kan ki, gizam le gizwe ru song la ngau gu chi jichim ki chir zin la chushib chiyo yul bu gyu gol ki chushu tuan bashi. Gizab tashi oyu lian kan ki zhu rin, liu jin go yi si xe nao shi. Gizu chiyab kan ki ngau chiyo tar, qin chi bu zha xuan ba hua chun yin ki, Zhonghua Minma Jitun gizab ta hang ri zin zhu qing yi la Chusib ta chokjian chu gyu gol ki chusir si xe nao ta. Ge ke pi gyur o lian ki juan ba wang chang lin ki. Tao lu cun ki ge ma bian jo ta ju so pi ge chir si lang dar chu zi gol ki nin su nao ta. Nor si bui bu zhao juan ba ling zhe chang ki kao su sor. Tao lu ki ngun zi lang dar chu zi gol ki nin su ta. Ni dun siang lu lo gol ki si chung ki pu lun to dam chu zi gol ki nin su nao si. Cong tu to ge yu mi ma tu cuo. Norbi oyu lian kan ki zhu zhin oyu xuan ba. Gyun lian oyu lian kan, ngun zi lian tiong oyu lian kan ki zhu zhin xu hong cai yin nao we. Ni dun xiang lian lo gol ki, xiu xiong ki pu lun to dam ni xiu gol ki de gu xib ni xu xin ba shi. Ge zi qiu kan ki ngao zhu tar, ring lian ta yu gol bu bu zhan sun ye li yi. Ring lian tiong zi ta, xib zhu bu zi tor dong we, lian tiong ni xiu gol ki ni xu nao ta. Ring lian ta chong si bu bu zhan xuan ba. Mai er dan, mu ge ti yi. Uzhu gao dor ki chum zhe gyun tu nga sa dian ta ya gyu dong ta. Chong si kyun yong ne ta gyu dong we liu dong ne zu ki nian shu nao shi. Zong du to, gyu mi ma tu so yu lian oyu lian kan ki. Tu mi to da xip jir oyu lian kan ki zhu zhin oyu yang xiao chao yi nao we.

0: lenga gyule uyu lenga ge chuzo ting jobge ba bijing to ko chu xin mangzu ge nin da lekju chi shu chi ru dong da mimang yong tumung to chukbu ru gyu ba gu di den di dong gyu ko la mi de chu mu si ling che yu zhongguo zhongyang qie zi ju ji ju ge yong si zhu ji zhu xi wang hu ning gu zu chu zo la xiu yu zhongguo zhongyang qie zi ju ji ju le yu yun ge si ji jiao zong de xiong ba he li feng dian xu da ra cun du ru xu bu ma se nian xu ya nan yu He Li Feng ki mangzu ge nin da lek su dong xiu qi ru dong da mimang yong tumung to chukbu gyu ba den di dong gyu go ri ki ji jiao shu ji xi jin ping ge nam xie ge jin ge gong dun lob zhong da la da ra ding sub qi ba da zhong gong ge ni shu bie zhong gu chang zong chu zo ting xi bie gu ji da long a zhen ge cha gu ju ng ba ne quan yong ne tun gyu qi ba mang zu le dun ki lag lin lang jia ne la ke bie kong du qi ba qi ba yu zhe to bei le shu la gu di dong da yong bu go xie lem lu tu gu chang du dong wa 진송마라 퇴고창도 동화 사강다군 규제토배 공비라 꾸디 동화 시제지배 섭쇼 천용지라 꾸디 땜뷰가 동화 소지 태라 미데 만주레 등기 랭겐조보 퇴규 조리아 덤진 강리 차구 시송유 중국 조양 접시 주기 오유 개용 시주기 조시 숑바 시대 분기 고조 조조 조조 나와시 공기 망용 투몽토 축부르 교류배 공덕 땜부식 뼈바테니 롱아젠기 착구 중업의 링기 벤조다 지조 공비라 줍지 체비 지용 정신기 랑제식시 시주 균례 행강기 공미 시진핑기 뒤럽사르비 중국 개주된비 지조 링로기 공바 줍지도 체규 균경다 중공 급니슈비 중창종 주소 팅시비 탑주 그지 등교된 체대 겐지주비 첩시기 겐지 코스입니다 로규기 겐지 코스임 치로 동하다 롱아젠기 착구 중업의 투급기 망족계 닌다 렉수 동쇼 치로 동교로 믹바 미망용 퉁토 축부 교바 제규 규림 댐베 착구다 탑주 그지라 그디 댄디 동와 계급 침배 튼진다 미망기 도구로 치사라 식바 주메 실링 띵습다 탑된 축후다 치바 제기 토네 중국 남배 티럽진라 그디 동치 로주다 도쇼 계수 비교시 송유 고조 저조토 개용 세류기 지루니 동니 슈즈주르 로드기 레니즈 고르기 개용 세류기 주시 최소기 인슈르 센유 개용 세류기 주시 쉰바다 총지 직조 왕동풍 소기 제유 주시리 인슈다 세제 난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신슈가니 개급기 주시 쉰바 한정기 비진토 갸가르키 개급디 잔로 저와 중국탄 갸가르키 타참네 튼키 갸가르초기 믹스키미 도와타 지르나오시 한정기 데스비 로니나 주시 시진핑탄 송리모디니네 카산탄 텐칭토 도제 팅니나네 중국탄 갸가르키 조비동규테 튜무공군지 개진을 탄정부총네 기흠니표 조알라리아 라소타 닉스 조웨던 뷰토 규규로 니치제유 중국탄 갸가르니 김치기 공비비 계급 진보탄 사타르 변조롱고체 개진이베 찬네 특주기 토세탄 푸기 다조토네 계급니표지와다단지부탄 중국어 콤피키 좀제 침부터발 이문 지신유 민보망슈탄 컴퓨터 교수키 변조롱어 전 침부니 임비 야가르타 중국 냠레라 로규정신키 고급 체유 야가르초키 중국어 니페 냠레 띵서도 동어타 타삼네티 터치고 참치네 총이표 지와 콤피 사부 용교로 구디 동대유 지수무시
0: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베징크 대주의 니동이 슈즈주르 다와 개베츠 니슈가 닌기 추즈 죽지다 까라마 니슈즈지기 토 양규 안 주부다젠 카베 양조 탕부 긴지 미슈 본다 타이윤 숭가라 펜동 띠네네 크잉스 펜동 제신 중거 숭가라 줍시 받다 중거 숭가라 중아바 무도 직 A 숭가라 무도 직 B 숭가라 징안 폭든 숭가라 계직 레고르 시베 숭가라 고지 크잉기 링지 레고르고 타이고 리팡 숭가라지 송가르 뚠 딜랑아 응원된 외콜람도 기에대 푸규 수대 랭게 독자 리지 종유

0: 피규르기 도착 인터넷에 단달 굉장히 센시브 되니 중요한 룸딩의 공부에게 듣는 게 생겨를 냠자 되듯이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카나다 기타님 지스 중키 친숭아니 진타 카나다 고로 통초로 니기주 튼초디 아고 통초로 이게 선배 어지 총소 능결학 잡네 联络 정신키 고제 년도 체크탄 튀초 돈보 카나다 고로 통초로 등주 튀어디 아고 통초로 업중 업지 삼신배 클레타 소발미배 로교키 체시시 등교인 시 캡자 접시 카나다 기타님 지키 뷰지키 타팅 联络 고제규 수견티비에 어지 총소규 돈보라 어르초니 나다니 눈도 제비에 고제 갸증업주타 조유비에 총소규 진탄타 주송인신 창보르저 총키 联络 토부 총유 지주부시 카나디에 고제 联络 지터 다오구비 치 개인에서 외수 고추발 결금부시 카나디에 노르시비 용자 제비에 联络 고제 세토르징나 타팅기 카초 댕키키 联络 고제 다조 알자타 하야 거주 튜제 김주 녹체 신뢰 직체 쇼교타 쇼수대시 뷰기타 디신 로듀 튜제소 교포수 직듀타 체세니 갸중타 갸뉴싱아 갸중업주체 쉼부숨라 이유바타 디나 어드네 낭디 제비 알자타 하야 튜제 망치고 고치 갸뉴싱 도교타 어지 랑코르미비 고제치비 타규키 联络 고제신 다야 무티 균경치 교무시
2: 디글레 군에 비비 니츠 이렌다 아마이 제니 슝아니 냠지세다식 비데 호아르 무지 초가도 초니비 튜몽토 주다 제비 딘자 초도 줄람식 준지유 족지 유베 중심낭 호아르 무지 초가도 초니비 튜몽토 주다 제비 딘자 초도 긴진 파점식 조교다 파점 코르교 강다 지민데 초니비 냠토 그지 제교 계급니비 촌점 인송주가 튜몽토 쇼베 튠주를 남수 조교 마세 호아르 무지 초가기 종교를 토담다 체림비에 증주 토담 대신 제유 추주의 딘자 십수제 기태 모두 튠주를 균교 제교 임바 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스리에 코아르더 작제비 주치제비 스리에 멍즈도쇼스르웨 구치비 신숭아니 스리에 멍즈도쇼스르와타 디시 스리에 코아르더 작제비 주비 정경 스슝 맵스교 탄치 강티 스리에 개급키 지시나 초용네 더지동교 협자제비시
2: 디글레 고네 비베니츠 게지 놈린 체니 숭아니 응세 되비 차유 닌디 총주 머디 바라 뉴욕 총소 뉴종강기 더워주바라 지류 제배 양외 마주 눈기 두제 총소기 진고 아고르니다 정중 죽응아 잡았다 솜레다 아고 계주 캐니다 정중 숨 죽기 토네 죽되바다 작자에 대해 계제 숨다 정중 직니 생유 더워주바라 총소 지류 제배 런던 블룬티 마주 눈기 두제 총소기 진고 아고르 숨다 정중아 고 잡았다 솜레다 아고 계주 캡게다 정중아 계기 토네 죽되바 작세대 개제숨다 정중계 고인바시
1: 공세 선교년 주수께 린치원 뒤라탄 다오유 주의 리젠경고난께 띵지잔벨라시 미미다지기 난주 락바라 주기지
3: 미미부지기 난주 러브르 주기지
1: 주추디지기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작도유비 지주의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리미 저원이 냠지 겐데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키 민남 경월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여완 내서 제이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ny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 ki tirin kasang.
4: Zemlin ki tirin kasang.
5: Singlin ki kongkam sang. Shamla zemlin ki tirin kasang shibye li chen shu yin. Tingdi li chen ki nang tuan zo ni. 추미중국지순수준치동키민창사바크루게고르타 샴러 텐데리 생기낭튼 시프트남 센쇼 니동캬미니 슈츠조루 점린 추미 초신키 점카난토 요비 슌키 점디토 소레 미이 추미 마부시키 레거치신 휴바타 티난키 추미시키 라브니키 뒤지도 지수추 제기 통감 인지 직슝치신 티구이단 창초진 신도뉴르웨 스무웨 이왕고디 리다와르경고유 我有你出单了所谓迷一出迷铁的让科尔奇将立路了就蹲他